민족마다 자체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 같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느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여러 민족의 다양한 음악을 즐기실 수 있는 민족의 멜로디 코너에서 인사드립니다. 진행을 맡은 강수라입니다. 민족의 멜로디 오늘의 첫 곡입니다. 리건 나영 가수가 부릅니다. 꿈 하나.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여러분께서는 중앙방송총국 조소르방송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신시대 여러 민족 간의 문화융합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멜로디,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통해 우리나라 다양한 민족의 정서를 느껴보고 공감대를 확대해갑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향월 가수가 부릅니다. 비 내리는 창가.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임향숙 가수가 부릅니다. 어머니 고향.

네, 러울랑 가수가 부른 님은 먼 곳에를 보내드리면서 민족의 멜로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진행과 편성의 강소래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감에서 인사드리는 리영실입니다. 2027년 고공인력이 일전에 북경에서 발표됐습니다. 12지판, 서화판, 길상여의판, 한영대저판 등 총 4가지 버전을 선보인 가운데 12지판은 양과려행, 소녀 등 문물의 기원을 통해 길한 양의 뜻을 되새기며 력대 산하의 절경을 재현합니다. 서화판은 문인화와 궁정화를 비교하는 시각에서 출발해 고궁 박물관이 소장한 서화 300여 점을 엄선하고 이를 시의 산수, 문인화조, 궁정산수, 궁정인물 4장으로 나누어 회화사의 발전 흐름을 보여줍니다. 길상여의판은 도자기, 자수, 건축 채색화, 청동기 등 품목의 문물을 선정해 자금성의 600여년 길상 문양을 일상 속에 녹여냅니다. 한영대조판은 12지판 내용과 일치하여 일상적인 영어 읽기 재료로도 활용할 수 있으며 대외적으로 중국 이야기를 잘 전하는 데도 일조할 전망입니다. 네, 오늘의 문화공감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4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막스주의는 반드시 중국의 구체적 실정과 결부시키고 우수한 중화 전통 문화와 결부시켜 견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 뉴스에 이어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소설 속의 동네 가가촌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고풍스러운 평려 고성의 현대미에 대해 전해드리고 라디오로 듣는 세상 순서에서는 문물보건사 임준봉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당 24 대회는 전 당과 전국 여러 민족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4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4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4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에서는 막스주의는 반드시 중국의 구체적 실정과 결부시키고 우수한 중화 전통문화와 결부시켜 견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홍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1: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막스주의는 반드시 중국의 구체적 실정과 연대시키고 우수한 중화 전통문화와 결부시켜 견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가지 결합에 대한 습근평 총서기의 이 중요한 논술은 막스주의가 중국에서 혁신 발전하는 현실적 경로와 내적 법칙을 깊이 있게 제시했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은 세계 측면으로부터 더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두 가지 결합은 막스주의 중국화와 시대화 행정의 경험을 종합하고 법칙을 제시했습니다. 막스주의는 자연계, 인류사회, 인류사유 발전의 보편적인 법칙을 깊이 있게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막스주의 이론은 교조가 아니라 행동의 지침으로서 반드시 막스주의의 과학적 진리를 운용해서 각 나라의 실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막스주의 발전사는 시대의 발전, 실천의 발전, 인식의 발전에 따라 부단히 발전시켜온 역사이며 인류 역사상의 모든 우수한 사상과 문화 성과를 수용해서 풍부히 해온 역사입니다. 우리 당은 창건된 그날부터 막스주의를 명확하게 자기의 기치에 써놓으며 막스주의 기본 원리를 중국의 구체적인 실정과 결부시켜 민족화와 본토화를 탐구하고 추진함으로써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정확한 길을 성공적으로 개척하는 역사적인 행정을 시작했습니다. 장기적인 실천 과정에 우리 당은 막스주의는 반드시 중국의 독특한 역사 및 문화적 전통의 뿌리를 두고 견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을 깊이 있게 인식했습니다. 모태똥은 일지 우리는 공자로부터 선중산에 이르기까지를 총회해서 그 진귀한 유산들을 계승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서평은 고대 초요사유에 관한 레기, 레온의 소수를 창조해서 초요사유를 건설할 때 대한 발전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억만인민의 힘과 마음을 결합시키고 분투요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 당이 시종일관 중국의 구체적인 실정에 입각하고 우수한 종화 전통문화에서 자양분을 힘써 섭취하였기 때문에 막스주의가 중국 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부단히 풍부해지고 발전될 수 있었으며 막스주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중대한 성과들을 이룩해 당과 국가 사회 발전에 과학적 이론 지도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두 가지 결합을 견제하는 최신 이론 성과입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총서기는 당과 인민을 용도해서 시종일관 막스주의 기본 논리를 중국의 구체적인 실정과 결부시켜 신시대 중국 독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성과를 창조하고 막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는 과정에 문화적 자신감을 확고히 다질 것을 명확히 강조하고 우수한 중화 전통 문화의 창조적 전환과 혁신적 발전을 추진할 때 대한 일련의 중대한 결책을 내렸습니다. 2021년 7월 습근평 총서기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 경축대회에서 막스주의 기본 원리를 중국의 구체적인 실정과 결부시키고 우수한 중화 전통 문화와 결부시켜야 한다고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전통문화의 전범을 창조적으로 운영하고 시대적 요구와 결부시켜 많은 중대한 혁신적 이념과 사상들을 도출하고 개발했습니다. 이를테면 인민중심의 발전사상과 관련되면서는 초나위공, 민위방본, 위정이덕 등 전통적인 지국 이념을 수용하고 참조했으며 신시대 훌륭한 간부의 기준과 관련해서는 이민유헌, 선현연웅, 정기수신, 이덕위선 등 고대의 리치 사상을 수용하고 참조했으며 인류문명 공동체와 관련해서는 효파만방, 간신수모, 진인설린, 화이부동 등 전통적인 반교의 도를 수용하고 참조했습니다. 실선이 증명하다시피 습근평 신시대 중국 독색 사회주의 사상은 두 가지 결합을 견지하여 형성된 현시대 중국의 막스주의이고 21세기 막스주의이며 중화문화와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수입니다. 셋째, 두 가지 결합을 견제하면서 막스주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새로운 경지를 부단히 개척해야 합니다.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전례 없는 대변환에 국민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 시기에 새 장정의 길이 오른 우리 당이 짊어진 사명과 임무는 막중하고 직면한 위험과 도전은 복잡하고 존엄한 바. 이는 우리 당의 국정 운영에 새로운 시련을 가져다 주고 리론 혁신에도 새롭고 더 높은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20차 당대회 정신을 참답게 관찰하고 두 가지 기랍을 더 능동적으로 견제해 실천에 기초한 리론 혁신을 끊임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실천에 입각해 실천 과정에 부딪힌 새로운 문제, 개혁과 발전과 안정유지에 존재하는 심층적인 문제, 인민 대중이 걱정하고 애로를 느끼고 우려하는 희망하는 문제,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른 중대한 문제, 당 건설에서 직면한 두드러진 문제를 깊이 있게 연구하고 해답을 주어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이념, 새로운 구상, 새로운 방법을 끊임없이 제시해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화문화의 풍부한 보물을 깊이 발굴하고 활용해 옛것을 현실에 맞게 활용하고 낡은 것을 버리고 새것을 참조하면서 막스주의의 사상 정수를 우수한 중화 전통문화의 정수에 접목시키고 무의식 간에 일상생활에 녹아든 인민대중의 공통한 가치관념에 융합시켜야 합니다. 중국의 물음, 세계의 물음, 인민의 물음, 시대의 물음에 끊임없이 해답하면서 중화문화의 내적 생명력을 남김없이 보여주고 당의 혁신이론이 시대와 더불어 발전하고 더 강단 진리의 힘과 실천의 위력을 과시하도록 힘써 추진해야 합니다.
0: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지금까지 막스주의는 반드시 중국의 구체적 실정과 결부시키고 우수한 중화 전통문화와 결부시켜 견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뉴스 간추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북경에서 다채롭고 볼거리 풍성한 연극, 공연이 이어져 짙은 예술 분위기를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국가대극원에서 경전 연극이 잇따라 상연되면서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북경의 곳곳을 거닐며 사하번 안에 소극장에 들어가 몰입형 공연을 관람하며 여가를 즐기고 또는 전통 찻집에 앉아 옛 북경의 정겨운 일상 정취를 차분히 음미하기도 합니다. 북경의 다채로운 문화 분위기가 가을 정취와 함께 더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공연을 보기 위해 그 도시를 찾는 것이 새로운 여행 방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극장과 소극장, 실경 공연, 몰입형 공연이 다채롭게 펼쳐지고 과학기술과 문화가 깊이 융합되면서 공연 시장은 공연 관람에서 문화 체험으로 이어지는 깊이 있는 상호작용을 실현했습니다. 2025년 상해에서는 상업 공연이 6만 1,400회 열렸고 관객 수만 해도 2,684만, 박스 오피스는 58억 5,2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문화 소비의 새로운 현장에서 경제 성장 동력도 방출되고 있습니다. 서호 기술계 기억 속의 항주로부터 송성천 고정에 이르기까지 항주의 공연 시장 역시 다양하고 생동감 넘치며 역사적 문맥이 현대 예술 표현과 융합돼 그 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항주시의 문화관광은 지속적으로 승격되어 규모 확대와 품질 최적화의 발전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간 공연 횟수는 30% 증가해 관광객들의 항주 방문을 이끌었습니다. 요즘 서안을 여행하는 관광객들의 방식도 바뀌고 있습니다. 종로에서 인증샷을 남기고 현지 별식인 양고기 요리를 맛보는 것은 더 이상 유일한 선택이 아닙니다. 서안에서는 역사 문화를 주제로 한 공연이 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문화 향연이 뜨겁게 펼쳐지면서 공연마다 만석으로 표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도 벌어집니다. 공연 경제가 계속 뜨거워지면서 서안 문화관광 시장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에게 있어 남경은 더 이상 유명 관광지만 둘러보고 떠나는 도시가 아닙니다. 골목길의 작은 매장부터 대형 플래그십 매장까지 곳곳에서 남경만의 맛과 문화 그리고 젊은 감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차 한 잔에 도시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새로운 소비 방식이 남경 관광에 새로운 매력을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증샷을 남기는 것이 여행의 시작이라면 그 다음은 그 도시를 얼마나 깊이 경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남경의 신차 음료 매장들이 보여주는 변화는 관광과 일상 그리고 문화가 서로 연결되면서 도시를 경험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남경의 새로운 관광 매력은 유명 관광지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일상에서 즐기는 한 잔의 차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상해 관광축제가 한창인 가운데 홍구에서 청포까지 운행하는 2층 버스 테마 관광이 처음 선보였습니다. 홍구의 상해식 현대적 감각과 청포의 한적한 강남 수향 풍경을 하나의 로선으로 연결하며 상해 지역 간 문화관광 융합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문화관광 상품은 2층 관광버스 테마 관광과 자유여행 혜택 상품, 대민 체험 행사, 관광버스 전용 로선, 여유를 즐기는 체험형 상품 등 총 10가지 여행 상품으로 구성됐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관광 로선이 정해진 방식에 따라 여행하는 것과는 달리 이 관광 상품의 자유도는 훨씬 높습니다. 홍구와 청포는 이 브랜드를 출발점으로 삼아 양방향 관광객 유입과 요트 자원 연계 그리고 고품질 문화 창작 상품 개발 등 분야에서 문화 관광 협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도시 플러스 수향이라는 차별화된 결합의 강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시원한 가을철을 맞아 귀조 팔주강의 목조다리 하나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90여 년 전 마을 주민들은 홍군과 어깨를 나란히 일하며 이 다리를 세웠습니다. 이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현지 주민들은 이 다리를 친근하게 소체 홍군교라고 부르며 힘을 합쳐 홍군교를 잘 보호하자는 내용을 마을 교약에 새겨놓고 대대로 이 소중한 혁명 유적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현재 홍군교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는 시멘트 다리도 건설돼 신홍군교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신구 홍군교가 물을 사이에 두고 마주 바라보며 혁명 정신을 대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길림성 연변 가무단에서 심혈을 기울여 장작한 홍색 소재 민족 무용극 오설 장백이 길림성 대표 극 종목으로 북경에서 진행된 제7회 전국 소수민족 문예 합동 공연에서 첫 공연을 마쳤습니다. 이로써 길림성 연변 가무단은 1980년 제1회부터 제7회까지 매회 참가한 문예 단위 중 하나로 됐습니다. 이 극 종목은 2026년 문화관광부 중점 창작 주제에 입선됐습니다. 오설장백은 동북항일연군 14년의 간고하고 비장한 투쟁을 배경으로 항일연군 재봉대의 진실한 이야기를 창작 원형으로 삼았습니다. 항일연군 재봉대 뇌전사를 혁명무용극의 주인공으로 창작하고 서사 초점을 항일전쟁 시기에 평범한 뇌전사들에게 맞췄습니다. 그들은 포화 속에서 항일연군을 위해 후근 보장선을 구축했습니다. 작품은 동북지역의 평범한 여성들이 삶의 터전을 지키면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기까지의 성장을 진실하게 보여주며 국내 항일연군 후근 여전사 소재 무용극의 빈자리를 메웠습니다. 극 종목은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이라는 주선을 틀어지고 혁명 소재에 민족 요소를 융합시켜 효륙의 정, 사랑, 군민의 정, 민족의 정, 애국심 등 여러가지 무게 있는 감정을 입체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작품은 길림성의 홍색 자원에 입각해 연변의 홍색 문화 자원을 깊이 있게 발굴했으며 길림성의 혁명 이야기를 생동하게 전했습니다. 예술적 표현에서 이 극은 민간 양글 손수건 춤과 물동이 춤을 로동 장면과 교묘하게 융합시키고 물동이 춤, 지게춤, 장고춤, 부채춤 등 조선족 민족 무용을 혁신해 문화 상호 참조와 민족 융합의 아름다운 화폭을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이상 문화뉴스였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네, 문화중국행 오늘 이 시간에는 현실의 소설 속 동네 가가촌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촌 시리즈 중 61번째는 현실의 소설 속 동네 가가촌입니다. 문화적 분위기가 짙은 가가촌에는 원초적인 시골 경관과 물맑은 호수, 아늑한 온천 산장 등이 있습니다. 중국의 4대 고전 명작 홍로몽은 가씨 가문의 번창과 멸망의 과정을 보여주고 가보옥이라는 가씨 후손의 곡절 많은 사랑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홍로몽은 또한 가씨 가문의 방대한 저택과 호화로운 생활을 상세히 묘사했고 그로부터 가씨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홍로몽을 떠올리고 홍로몽의 주인공과 그 주인공의 무대인 가씨 저택을 연상합니다. 천여 년 전에 송나라 때 조성돼 명청 시기에 번성기를 누린 가가촌에는 원나라와 명청 시기 강남의 대표적인 고건물들이 완整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청석을 깐 골목의 양쪽에는 사당 건물과 정자, 관저, 민가, 서원, 암자, 절 등 다양한 건물 양식으로 된 고건물 300여 채가 줄지어 서 있으며 동네 남쪽에는 가씨네 가문 문화의 번창을 의미하는 7층 옥탑이 솟아 있습니다. 건물은 또 조각과 그림, 서예 작품으로 화려하게 단장되어 있으며 동구 밖으로는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녹음이 짙은 산과 벌은 고풍스러운 건물과 함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립니다. 가가촌은 관문을 경계선으로 관내와 관외로 분류됩니다. 과거의 아홉 관문 중 오늘까지 남아있는 관문은 세 개밖에 안 됩니다. 아홉 관문에 안겨있는 가가촌에 들어서면 청석을 깔아 만든 골목이 거미줄처럼 얼기설기 뻗어 미궁을 방불케 합니다. 그렇다고 전혀 무질서하지 않고 리듬처럼 변화를 보여주는 가가촌은 강남 민가의 무궁한 매력을 보여줍니다. 가가촌에는 서당과 서점을 겸한 서원이 아주 많았습니다. 오늘날도 명월헌 서원과 환을헌 서원, 항록서원, 문창 서원 건물이 남아있습니다. 단 어젯날의 서원의 모양은 벌써 사라지고 건물 구도에서만 서원의 분위기를 어렴풋이 느낄 수 있을 뿐입니다. 가가촌 가씨 가문의 제2대 손인 가계량이 높은 관직에 이르면서 그로부터 수백 년 동안 이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이 출세를 했고 따라서 관저 형식의 건물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고대의 관청은 관료들이 묵어가는 료관이며 행정기관이기도 했습니다. 청나라 초반에 지은 사복당은 가가촌에서 가장 대표적인 관청 건물입니다.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을 더욱 중요시한 이 건물은 유교 사상을 잘 보여줍니다. 건물 사이에 전정에 구멍을 내고 청색의 벽돌로 복자와 록자, 목숨 숫자, 기쁠 희자를 새겼으며 키 높은 외벽에는 목각과 석각, 벽돌 조각이 화려합니다. 외지에 나가서 관직에 머물다가 사업을 하는 가가촌 사람들이 청명이나 명절 때 집에 돌아오면 이 사당에 모여 동네 사람들과 환담하면서 바깥 세상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사당 건물의 정교한 조각은 장인들의 높은 기법을 보여주는 동시에 가씨 가문의 자손들이 외지에서 어떻게 출세의 길을 걸었으며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가가촌 동구 밖에는 천년 수령을 가진 측백나무와 록나무가 무성하며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차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고풍과 현대적 감각으로 어우러진 평려 고성의 최근 모습 전해드리겠습니다.

0: 전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평요고성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된 지 어느덧 30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청벽돌로 둘러싸인 천년 고성인 평요고성은 세계유산 등재라는 역사적인 도약을 이룬 뒤에도 유산의 장기적인 보존과 문화유산의 현대적 활용에 꾸준히 힘을 쏟으며 문화유산 보호의 후반부 이야기를 정성껏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평요는 유산 보호와 현대적 활용을 접목하는 새로운 길을 꾸준히 모색하고 있습니다. 젊고 생동감 넘치는 문화 실천을 통해 유서 깊은 고성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문화의 맥을 이어가는 동시에 사람 냄새 나는 일상의 활기도 더하고 있습니다. 청벽돌로 이어진 옛 골목에는 불빛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연꽃 향기와 함께 펼쳐진 대형 스크린에는 화려한 빛이 일렁입니다. 골목에서도 볼 수 있는 전통 희곡과 서양 음악이 아름답게 어우러집니다. 올여름 평요고성에서는 활기찬 고성 문화관광축제가 뜨겁게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젊은 관광객들의 여행 수요에 맞춰 산서성 전역에 문화관광 자원을 한데 모았습니다. 새로운 체험과 먹거리, 그리고 특색 있는 음료 등 3대 분야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몰입형 공간과 재미있는 인증샷 명소를 조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천년 동안 축적된 삼진 문화를 직접 만지고 느끼고 즐기며 공유할 수 있는 문화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행사 현장에서는 영락궁의 서왕모와 진사의 송나라 시녀, 그리고 북제시대 벽화속 준마로 구성된 산서국보 대표단이 고성의 옛 골목을 거니며 관광객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천년 고성을 몰입형 중국 전통문화 테마 놀이공원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얼마 전 틱톡의 일몰 합창 파티가 평요에서 열렸습니다. 중앙가극원 합창단과 평요 현지 민속예술단체가 한 무대에 올라 공연을 펼쳤고 오래된 고성벽은 거대한 빛과 영상의 스크린으로 변했습니다. 움직이는 애니메이션과 가사가 성벽에 투사되자 현장 관객들은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온라인 생중계는 지역과 바다를 넘어 전 세계에 고성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문화관광 홍보자들은 골목 곳곳에서 진상의 옛 이야기를 들려주고 관광객들을 이끌어 추광 칠기 등 무형문화유산 기술을 직접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한 문화관광 홍보자의 말처럼 산서는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5000년 중국 문명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가까이 평요는 줄곧 보호를 우선한다는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지하 도관망 정비와 전통 민가 보수, 그리고 문물 디지털 관측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해 세계문화유산 보호의 기반을 탄탄히 다졌습니다. 고성 본연의 모습을 보존하는 동시에 전통 문화를 젊은 세대에게 전달하기 위한 새로운 표현 방식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만나는 평요는 이미 고성을 대표하는 문화 IP로 자리 잡았습니다. 몰입형 극장을 통해 관객들은 진상의 충성과 이리 정신을 다시 되새기며 시공간을 뛰어넘는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평요국제사진전과 평요국제영화제도 매년 이곳에서 열리며 세계 각지의 창작자들이 고성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오래된 고성은 개방적인 예술문화 교류의 장으로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발전의 출발점에 선 평요는 앞으로도 젊은 감각으로 천년 문화유산의 활력을 불어넣으며 보호와 혁신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 고성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유서 깊은 평요의 문화적 맥락과 진상의 신뢰, 성실정신, 그리고 무형문화유산 장인들의 정교한 기술이 다양한 젊은 문화 행사를 통해 오래된 골목을 벗어나 더욱 넓은 무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디오로 듣는 세상 순서에서는 대국장인 임준범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성태가 전 세계에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대국장인 임준범은 금속 문물 복원 기술에 16년간 종사하며 전통 복원 방법의 탐구와 혁신에 매진해 하나하나의 국보가 다시 빛을 되찾도록 했습니다. 관객들의 감탄을 받고 있는 청동 대가면이 처음 출토되었을 때 이를 가장 먼저 접한 사람이 임준범이었습니다. 대량으로 출토된 고척 유물은 한때 심한 침식과 파손, 변형을 겪었습니다. 2021년 삼성태 제사갱 발굴 현장에서 토층을 조심스럽게 벗겨내자 거대한 청동 가면의 양쪽 귀가 가장 먼저 드러났습니다. 청동 대가면 주위에는 삭은 상아와 잘게 부서진 청동기들이 많이 쌓여 하나로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이 귀중한 문물은 갓 출토되었을 때는 취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든 고척 유물은 복제할 수 없는 문명의 조각으로 조금의 실수도 크나큰 유감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당시 10여 년의 문물보호 복원 경험이 있던 임준범은 전통적인 추출 방식을 뒤집었고 실무팀과 거듭 토론하고 판단한 끝에 정형외과 의사의 석고 고정 기법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는 고분자 붕대로 상아를 한 겹씩 감쌌고 재료가 응고되어 견고한 보호 외피를 형성한 뒤에 완전하게 추출했습니다. 전체 과정은 번거롭고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었지만 문물의 완전성을 최대한 지켜냈습니다. 주위의 상아와 청동기를 치워내자 청동 대가면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가면은 청동 재질이지만 3000년의 세월의 침식과 토층의 풍사를 겪어 전체 안정성이 떨어졌습니다. 임준범은 추출 과정에 아주 작은 2차 손상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팀과 거듭 고민하고 시연해보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나섰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대나무 광주리를 보고 대나무가 탄성과 견인성을 함께 지녀 힘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준범과 실무팀은 대나무로 골조를 만들고 의료용 붕대를 감아 대가면의 형체에 맞춰 주문 제작한 다차원 응력 완충 지지대를 만들었습니다. 수천 년간 매장되었던 탓에 청동 대가면은 부식과 광물화가 심각했고 왼쪽 부분이 심하게 변형되어 있었습니다. 임준범은 팀을 이끌고 초심도 현미경, 엑스선 탐상, 이온사진 등의 장비로 대가면에 대한 종합검진을 진행하고 치밀한 교정 복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압착 변형 부위에는 수작업 플러스 디지털 수단을 동원해 밀리미터급 정밀 교정을 진행했습니다. 결실된 부분은 3D 프린팅 기술로 연결 보완하고 문물의 원형을 최대한 유지하는 한편 미래 기술 발전 후에 완벽한 복원을 위한 여지도 남겼습니다. 7개월에 걸쳐 청동 대가면은 마침내 다시 빛을 되찾았습니다. 16년 동안 임준범은 천여점의 국보급 문물을 복원했고 방대한 문물의 기형 륜곽, 문양 세부, 손상 상태를 모두 마음에 새겼으며 문물 활성화 복원의 전형적인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문물 복원사인 임준범은 재간둥이 손으로 세월의 상처를 보수해 천여점의 국보급 고척 문물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지금까지 문물 복원사 임준범의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문화 공간 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류영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새 사상으로 세로종 인솔, 산업사슬 공급망, 해외 진출을 추진해 세계 경제 중국의 동력을 부여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0: 조락재 위원장이 인도네시아 인민협상회 의장을 접견했습니다.
1: 동건아 선생의 공공 추모식이 향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0: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예멘 후티 무력과 미국이 교전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비유했습니다.
1: 뉴스요 시사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글로벌 산업사슬 공급망의 회복력과 안정을 수호하는 것은 글로벌 경제 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보상입니다. 습금형 종속기는 중국은 산업사슬 공급망의 공공제품 속성을 확고히 수호하고 자국 산업사슬 공급망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며 실질적인 행동으로 산업사슬 공급망 국제협력을 심하게 발전 성과가 각국 국민에게 더 잘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5차근은 전망계획이 시작되는 해 우리나라는 우수한 산업자원과 성숙된 생산능력체계, 혁신기술 성과의 해외 진출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상호연결된 산업유대와 호혜상생의 협력 모델로 세계 경제 지속적이고 강력한 중국 동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산동성의 한 자동차 기업이 나이지리아 생산기지에 수백 대 전용차가 진열되어 있습니다. 보지 면적이 천무에 달하는 이 산업단지는 트레일러 제조, 트럭 조립,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 등 전반 산업 사슬을 아우르며 아프리카 지역 중요한 전용차 산업 중수로 부상했습니다. 기업의 오칙동 부총 경리는 현재소 건립한 생산과 공급망 일체화 서비스 네트워크에 힘입어 차만 팔고 사후 고객 서비스가 따라서지 못하던 고민을 극복하고 해외 고객에게 전반 생명주기의 전용차 관리 방안을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오칙동에 따르면 현재 완전한 전용차 산업 기반을 통해 해외 시장의 실제 상황을 조사 연구하고 제품의 맞춤형 제조를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면으로 예전에 단순히 완성차를 수출하던 모식을 개변하고 상하류 기업 클러스터를 통해 해외 진출을 추진하고 해외 공장과 해외 창고, 종합 서비스 거점을 배치해 현지 생산과 공급 서비스를 실현했습니다.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불리한 영향에 직면해 절강의 한 전자기업은 국내에서 개발하고 생산하며 해외에서 2차 조립을 진행하는 이중 공장 모식을 모색함으로써 기존 해외 시장의 기본 판매 기반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장 공간도 개척했습니다. 기업은 또 증간 주문을 국내 공장에서 납품하도록 전환해 국내 공장의 생산 능력 발휘를 한층 더 이끌었습니다. 기업의 여역택 사장은 2019년 캄보자에 해외 공장을 세웠고 최근 연간 회사의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올해 성장액은 10%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관련 수치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액은 동기 대비 47.1% 증가하고 서버, 광모듈, 전자부품 수출은 두 자릿수 성장을 실현했습니다. 글로벌 제조업 제1대국인 중국은

0: 글로벌 산업 사슬과 공급망의 안정을 공동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는 글로벌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보장이라고 표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세계화 지역 경제에 적극 융합되면서 자체 발전과 경쟁력 향상뿐만 아니라 현재 산업 발전, 글로벌 산업 사슬, 공급망 안정을 위해 기여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과 합작해 건설한 세르비아 휴머로이드 로봇 공장이 지난 8월 샤바치에서 본격적인 규모화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이 공장은 유럽 최초의 휴머노이드 로봇 대규모 생산 기지입니다. 세르비아 부치치 대통령은 우리에게서 샤바치에서 발생한 모든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으며 우리는 유럽의 휴머노이드 로봇 규모화 생산의 선구자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 들어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관련 제품 수출이 빠른 성장세를 유지하는 한편 무역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통 제조업이 중심지인 광동 산도는 내수 가공 정제, 국제 해저 케이블 상륙 지점의 우세와 연산력 인프라를 통해 더 큰 해외 진출의 전 과정 완결 구조를 갖췄습니다. 이로써 해외 사용자는 합법적인 통로를 통해 산도에 배치한 대형 AI 모델과 연산력 서비스를 신속하게 호출할 수 있습니다. 현재 토큰 호출량은 매일 평균 100억 건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산도 화교 경제 문화 합작 시험국 관리위원회 조한정 부주임은 성능이 탁월한 대형 AI 모델과 연산력 전력을 결합해 중국은 서비스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외에 진출시키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국내 연산력을 이용한 해외 호출을 통해 전력 가치를 20배나 제고할 수 있습니다. 산업사슬과 공급망에 해외 진출을 다그치는 동시에 우리나라는 선진 기술 경험과 실천 성과가 국제 표준으로 전환하도록 적극 추진했습니다. 올 들어 우리나라는 국제 표준화 기구와 국제전기공업위원회에서 200여 개 국제 표준 재정을 주도하고 전고체 배터리, 휴머노이드, 로봇 데이터 세트 등 새로운 국제 표준 제안을 제기해 글로벌 산업사슬과 공급망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과 신흥산업의 규범적이고 질서 있는 발전에 표준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통 제조업의 전반 사슬이 경의 뿌리를 내리고 산업 클러스터가 함께 협력해 해외 진출하며 나아가 신흥산업이 표준을 통해 생태계의 해외 진출을 선도하기까지 중국 기업은 다원화 경로를 통해 해외 생산 사슬과 공급망의 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무부 부장조리 장력은 당면 글로벌 경제 성장은 무기력하고 글로벌 무역이 많은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중국의 대외 무역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 속에서 발전하면서 글로벌 경제 성장과 생산 공급망의 안정에 지속적인 확실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1: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조락재 위원장이 20일 북경에서 인도네시아 인민협상회의 무사니 이장을 접견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최근 연간 두 나라 관계가 량화 발전세를 보이고 있으며 습금평 주석과 프라보오 대통령은 지역과 세계에서 영향력을 갖춘 두 나라 운명 공동체 구축에 대해 중요한 공동인식을 달성하고 두 나라 관계 세상을 열어놓았다고 표했습니다. 중국은 인도네시아와 함께 두 나라 정상의 전략적 인솔 아래 두 나라 친선 사업이 부단히 새로운 성과를 거두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중국 전국인대는 인도네시아 인민협상회의와 함께 밀접한 왕래를 유지하고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며 국가관리 경험을 널리 교류하고 자국의 국가 발전과 진흥을 위해서 기여할 것입니다. 무사니 이상은 인도네시아와 중국은 두터운 친선을 갖고 있으며 이번 중국 방문을 통해 두 나라 관련기구와 인민 사이의 친선 협력을 밀접히 하고 두 나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끊임없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인민협상회의는 중국 전국인대와 함께 교류를 강화하고 제 분야 협력에 깊이 있고 실속 있는 발전을 추진할 것입니다.
0: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조락재 위원장이 20일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오스트랄리아 연방의회 중의장 딕과 회담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지난해 습금평 주석과 알버니스 총리가 북경에서 성공적으로 회담하고 두 나라 관계 발전을 위해 새로운 전략적 지침을 제시했다고 표했습니다. 중국은 오스트랄리아와 함께 두 나라 지도자의 중요한 공감대를 잘 이행하고 친선 교류를 밀접히 하며 정치적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실무 협력을 확대해 두 나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하도록

0: 추진할 것입니다. 조락지 위원장은 서로 평등하게 대하고 공통점을 찾고 차이점을 보려하며 호기 협력을 견제하는 것은 두 나라와 두 나라 인민의 근본 이익에 부합된다고 표했습니다. 쌍방은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관심사를 존중하고 분쟁과 민감한 문제를 잘 처리해야 합니다. 실무 협력을 심화하고 전통 분야 협력을 강화하며 녹색 발전, 디지털 경제 등 분야 협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교육, 문화, 관광, 지방, 청년 등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계속 심화하고 두 나라 진선의 민심 기반을 튼튼히 다져합니다. 다자간 조류를 강화하고 보다 공정하고 합리한 글로벌 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해야 합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중국 전국인대는 오스트랄리아 연방의회와 함께 립법기구의 다차원 진선 대응을 강화하고 쌍무협력에 유리한 법률문서를 제정하며 의회연맹 등 다자 기재 내에서 소통과 협력을 밀접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또 중국의 친환경 발전 추진 상황을 소개하면서 중국은 오스트랄리아와 함께 경험을 교류하고 협력을 심화하며 글로벌 녹색 전환을 위해 함께 기여하랜다고 표했습니다. 딕 총의장은 당면 두 나라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경제무역 왕래를 통해 두 나라는 신뢰를 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중국을 방문한 대표단은 역내 다양한 지역과 당파 출신 성문들로 구성되었지만 모두가 두 나라 관계의 안정한 발전을 지향합니다. 오스트랄리아는 한계 중국 정책을 견제하며 중국과 함께 제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호혜 상생을 실현하길 바랍니다. 오스트랄리아 중요는 중국 전국인대와 함께 소통과 교류를 강화하고 쌍방간 실무 협력에 보장을 제공할 것입니다. 초릉이 회담에 참가했습니다.
1: 한 나라 두 가지 제도의 뛰어난 기여자이며 유명한 애국 인사며 걸출한 사회 활동가이며 중국 공산당의 치밀한 벗이며 중국 이민 정치 협상회의 제10기, 제11기, 제12기, 제13기 전국위원회 부주석이며 향항특별행정구 제1임, 제2임 행정장관인 동구나 선생의 공공추모식이 21 향항비니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동구나 선생은 2026년 9월 8일 오후 9시 57분 89세를 일기로 향항에서 별세했습니다. 동구나 선생이 병원에 있는 동안 주왕은 그의 병세를 깊이 관심하고 습금평 등 주왕 지도 동지들은 향항 주재 주왕정부 련락 방공실의 지시에 위문과 안부를 전하고 최선을 다해 치료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동구나 선생이 별세한 후 습금평, 리강, 조락재, 왕혼영, 재기, 정설상, 리희, 한정, 호금도 등 동지들이 여러 가지 형식으로 동구나 선생의 별세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그의 유가족에 심심한 위로를 전했습니다. 주왕의 위탁을 받고 중공중앙 정치국위원이며 전국정협 부주석인 석태봉, 전국정협 부주석 량진영, 전국정협 부주석이며 비서장인 왕동봉, 중공중앙 향항오문 사무판공실 주임이며 국무원 향항오문 사무판공실 주임인 하보룡, 향항특별행정구 행정장관 리가초가 공공추모식에 참석했습니다. 21일 오전 향항비니관에 마련된 동구나 선생의 령당의 분위기는 숙연하고 장엄했으며 애도곡이 낮게 흘렀습니다. 령당 정중앙 우에는 동구나 선생을 깊이 애도한다는 현수막이 걸렸고 아래는 동구나 선생의 영정이 놓여졌습니다. 동구나 선생의 령구에는 중화민공화국 국기가 덮여있었고 영정사진 앞에는 동구나 선생 가족들이 진정한 화환이 놓여졌습니다. 오전 9시 동구나 선생의 공공추모식이 시작되었고 모든 참석자들이 일어서서 묵념했습니다. 공공추모식은 동구나 선생 장례위원회 부주임 위원인 량진영이 진행했습니다. 장례위원회 주임 위원인 석태봉이 공공추모식의 추도사를 당독했습니다. 추도사에서 석태봉은 한나라 두 가지 제도의 뛰어난 기여자이며 유명한 애국인사이며 걸출한 사회활동가이자 중국 공산당의 치밀한 벗인 동구나 선생의 일생 그리고 국가와 향항, 사회를 위해 이룬 중요한 공적을 되새겼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이 자리로 동구나 선생 영정에 세 번 절하고 고인의 령구 앞에 다가서서 위대한 애국 인사와 마지막 작별을 구하고 동구나 선생 유가족에게 위로를 표했습니다.

0: 향항주재조항기구 책임자, 향항특별행정구장부 주요관은 향항특별행정구 전국인대대표, 향항특별행정구 전국정협위원, 향항각계 대표들이 공공추모식에 참석했습니다. 조항 관련 부문, 내재 관련 선구와 자치구, 직할시, 향항각계 인사와 기구단체 그리고 동구나 선생의 생전 지인들이 조선과 조서를 보내왔습니다.
1: 2026 세계 대중과학 소양 증진대회가 20일 북경에서 개막했습니다. 참석 인사들은 습금형 주석이 초대 대회에 보낸 족존 정신에 따라 중국은 전 국민 과학 소양 향상 활동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 세계 대중과학 소양기구 설립을 공동 발의해 글로벌 과학 소양 구축과 협력에 적극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참석 인사들은 인류가 지능형 사회로 나아가는 만큼 과학기술로 대중의 과학 문화적 소양을 키우고 글로벌 문명 창의를 실천해 각국의 과학 보급 용량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과학기술 관리 체계를 보완해 지능형 사회가 선한 방향으로 발전하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2개 국가와 국제기구에서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0: 국무원 보도판공실이 21일 15차 5개년 전망계획 량환 출발 주제 소식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발표회에서 시장감독관리총국 관계자가 15차 5개년 전망계획 기간 우리나라는 시장종합감독관리 능력과 수준을 빠르게 높여 초대형 시장에 부합하는 감독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 요강은 전국 통일 대시장 구축을 심층 추진하고 품질 강국 건설을 가속화하며 식품, 의약품 안전 감독 관리를 강화하는 등 일련의 중대 과제를 포착했습니다. 시장 감독 관리 총국 대변인이며 부국장인 소규는 15차 5개년 전망계획 기간 감독 관리 규범화와 발전 촉진을 균형 있게 추진해 통일되고 개방적이며 경쟁력 있고 질서적인 시장체계 구축과 풀어줘서 활력을 높이는 한편 관리도 따라가는 경제 질서 마련에 유력한 버팀목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규 부국장은 시장 퇴출 경로를 원활히 해 장기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거나 영업을 중단한 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퇴출시킬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이로써 시장의 진입과 퇴출의 순환을 이루고 낡은 것을 걸러내고 새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또한 표준 선도, 가격 단속, 품질 감독 등을 종합 활용해 과도한 저가 경쟁을 관리하고 경영 주체가 가격 구려치기가 아닌 품질과 효율 제고에 힘을 쏟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15차 5기는 전망기획 기간 우리나라는 소비자 권익을 치면 두드러진 문제를 집중 정비하고 온라인 판매, 생방송 판매 등 경영 활동을 지속적으로 규범하게 됩니다. 저질, 저가 문제는 복합 대응책을 강구해 시장 경쟁을 가격 겨루기에서 품질 겨루기라는 선순환 궤도에 조속히 전환시킬 것입니다. 이 밖에 반독점 부당 경쟁에 대한 집범력을 강화하고 독점 위험 부담 조기 경보 등 기술력을 높이며 경영자 집중 심사의 질과 효율을 개선하게 됩니다. 특히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데이터, 알고리즘, 규칙, 이용량 등 감독을 강화하며 플랫폼 문지기 책임을 확실히 해 플랫폼 경영의 혁신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추진할 것입니다.
1: 9월 중순 하북성 석가장시 조현의 배밭에 풍년이 찾아왔습니다. 농가마다 클라우드 갑판대를 차려놓고 감칠맛 나는 눈꽃배를 포장해 해외시장으로 송출합니다. 특별기획 풍년, 오늘은 눈꽃배의 해외 진출을 보내드립니다. 새벽 5시 동력이 트면서 안청천과 관홍들이 작업 복장 차림에 도구를 챙겨들고 배밭에서 바쁜 일과를 시작합니다. 올해 고목 배밭은 풍작입니다. 안청천의 지휘 아래 광주리를 가득 채운 배가 출정을 기다립니다. 안청천은 캄보자에서 받은 조문서를 보이며 이미 계약금 30%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안청천은 조문서를 들고 서둘러 창고로 향합니다. 해외로 나가는 주문인 만큼 직접 품질을 꼼꼼히 챙깁니다. 올해 배 수출 통행증을 확보하면서 안청천은 자체로 재배한 과일을 동남아로 직접 수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지능형 검축 시스템을 특별히 도입하고 수출하는 모든 과일이 수출 검역 기준에 도달하도록 확보했습니다. 안청천에 따르면 검축기를 통해 빛의 원리로 크기, 당도, 과일 모양, 경도는 물론 병충해 여부까지 확인하며 좋은 과일을 선별해낸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청선이 관심하는 것은 결코 배뿐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대대손손 배를 재배해온 농가들은 그의 더 큰 관심 대상입니다. 안청천에 따르면 직원 모두가 현지 마을 주민들입니다. 공장은 규모가 크지 않지만 해마다 100개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배를 선별하는 일꾼 선소 씨는 7월부터 시작해 6개월 내지 7개월 동안 역에서 일할 수 있다며 집에서 아이와 부모도 돌볼 수 있고 급여도 만족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해가 저무는 가운데 하루 종일 바삐 돌아친 안청천은 잠시마다 휴식을 취했습니다. 올해 생산한 배가 곧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면서 내년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시작한 수출 사업은 시간이 흐르면서 물량과 수출국이 늘고 있습니다. 내년 7월에 유럽과 미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안청천은 가장 바쁜 계절을 맞이할 것입니다.
0: 국문 보도 판공실이 21일 새로성의 분투자 중요 기자 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법원 개통의 대표 5명이 대중들이 공평과 정의를 체감하고 획득감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주제로 중요 기자들과 교류하며 민사 재판, 미성년자 재판, 지식 재산권 재판, 환경 자본 분야의 재판과 집행 등 분야의 실천과 소감을 공유했습니다.
1: 제20회 아시안게임이 20일 개막 후 첫 경기를 맞이했습니다. 현재 중국 대표팀은 금메달 11개, 은메달 6개, 동메달 3개로 메달 순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중국 대표팀의 첫 금메달은 현대 여자 5종 단체전에서 나왔습니다. 경기 후 팀원 중 한 명인 맹흠 선수는 강한 실력의 한국팀을 상대로 팀원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표했습니다. 맹흠 선수는 오로지 승리를 위해 싸워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고 표했습니다. 경기 전에 구체적 대책을 논의하고 감독이 포착한 기술과 전술을 모두 소화하고 자신의 모든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남자 개인전에서 리 류창 선수가 역전극을 펼치며 금메달을 따내면서 중국 대표팀은 현대 5종 경기에서 이미 금메달 2개를 따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절인 3종 여자 개인전에서도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 림흠요 선수가 57분 37초의 성적으로 우승을 차지하면서 중국 대표팀은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의 첫 티켓을 확보했습니다. 여자 10m 공기소총 단체 결승전에서 한가요, 왕자비, 도우신 선수들로 구성된 중국 대표팀이 1904.2환의 성적으로 세계 기록을 깨면서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올해 16세인 도우신 선수는 중국에서 가장 젊은 아시안게임 사격 챔피언으로 거듭났습니다. 수영 종목에서 우자적 선수가 여자 200m 접영 경기에서 대회 기록을 깨고 우승을 거머쥐고 베테랑인 리 빙결 선수는 여자 자유형 1500m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남자 자유형 100m 경기에서 올림픽 챔피언 반전락 선수가 우승하고 여자 평형 50m 경기에서 중국 당전정 선수가 우승했습니다. 그리고 남자 100m 배영 결승전에서 베테랑인 소가여 선수가 또다시 52초대 기록을 세우면서 대회 기록을 깨고 우승했습니다. 여자 자유형 100m 계주 경기에서 중국팀은 역시 대회 기록을 경신하는 성적으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무술 종목에서 중국 동심 선수가 제차 여자 태극권 태극금 종합 경기에 금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0: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전한 데 따르면 미국은 예멘 후티 무력과 소통을 유지하고 있으며 후티 무력은 미국과 교전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날 미국 언론은 미국 관원의 말을 인용해 미군은 예멘 후티 무력을 공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강설화, 김정기였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오스트랄리아에서 성장 공간을 넓혀가는 중국 전기 자동차 기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6 오스트랄리아 전기 이동 박람회가 18일부터 20일까지

10일까지 4일간 열렸습니다. 방람에서 여러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브랜드가 신차를 출품했습니다. 현장에서 인터뷰에 응한 많은 관계자들은 오스트랄리아 전기차 시장이 계속 성장하면서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기술 혁신과 현지화 운영으로 오스트랄리아 시장을 한층 더 깊이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행사장에는 체리, 광주 자동차, 상해 자동차 명자, 장성, 지크, 비아디 등 중국 자동차 브랜드가 순수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신에너지 차량을 집중 전시했습니다. 많은 현지 소비자들이 부스앞에서 차량 정보를 문의하고 시승을 예약하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남 오스트랄리아 캥거루 섬에서 온 스텐 씨는 중국 브랜드 전기차를 약 8개월간 사용했습니다. 스텐 씨는 박람회에서 새 모델을 보고 현재 타고 있는 차를 새 것으로 바꿀까 고민 중이라며 중국 자동차를 정말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박람회 최고 경영자 댄 시저는 올 들어 오스트랄리아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뚜렷하다고 표했습니다. 차량 요지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이 전기차의 실용적인 장점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댄 시저는 오스트랄리아는 국토가 넓고 장거리 이동 수요가 많아 과거에는 전기차 주행 거리 등을 걱정하는 시각이 있었으나 선택 가능한 차종이 늘고 실제 이용 경험이 쌓이면서 인식이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기차가 오스트랄리아에서도 일상 이동 수요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다는 점을 사람들이 점점 더 인식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시장 지표도 이런 변화를 보여줍니다. 오스트랄리아 연방 자동차 산업 협회에 따르면 올해 8월 오스트랄리아 순수 전기차 판매는 27,089대로 전체 신차 판매의 24.9%를 차지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171% 증가했습니다. 같은 달 신차 판매 상위 10개 브랜드에는 비아디, 장성, 상해 자동차 명자, 지리, 체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댄 시저는 중국 자동차 브랜드의 오스트랄리아 진출이 현지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차는 스마트 기술과 사양,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높고 각 시장 수요에 맞춰 제품을 빠르게 조정하는 중국 업체들의 실력도 인상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제리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법인 사장 루어는 오스트랄리아 소비자의 중국 전기차 브랜드 수용도가 계속 높아지는 근본 이유로 중국 전기차의 종합 경쟁력을 꼽았습니다. 루어는 기술뿐만 아니라 디자인, 품질, 가치 그리고 다양한 신에너지 동력 선택지를 갖췄기 때문이라며 중국 전기차의 경쟁력은 결코 가격 하나만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브랜드의 오스트랄리아 진입이 늘면서 현지화 운행은 시장 확대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상해 자동차 명작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시장 총괄 디미트리 안드레아 디시트는 오스트랄리아 소비자에게 고유의 운전 습관과 제품 수요가 있는 만큼 차량 주행 설정, 사양, 색상 등을 이에 맞춰 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 자동차 국제 오스트랄리아 법인 시장부 관계자 원희곤 씨는 현지 판매업체 49곳을 지정했고 올해 60곳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스트랄리아의 현지 부품 창고를 건설해 서비스와 부품 공급 효율을 높이고 내년에는 현지 수요에 맞춰 2개에서 3개 차종을 추가로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댄 시저는 앞으로 더 많은 오스트랄리아 소비자가 중국 신에너지 차를 체험하면서 중국 브랜드의 오스트랄리아 시장 성장 공간이 보다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오스트랄리아에서 성장 공간을 넓혀가는 중국 전기 자동차 기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설의 강소래였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함강은입니다. 먼저 학습 시간을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혁신과 감독 관리의 균형을 강조하는 글로벌 인공지능 윤리 런던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수석 시간에는 철새의 이동 생명선을 공동 수호하는 중국과 아시아 태평양 동반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중국 공산당의 행동 지침이고 당과 국가가 반드시 장기적으로 견지해야 할 지도 사상입니다.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학습 요강을 통해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적이고 개통적이며 깊이 있게 전해드립니다.

0: 오늘 시간에는 습근경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당과 국가가 반드시 장기적으로 견지해야 할 지도사상이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정체적 목표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치체계를 수립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것임을 명확히 한 것. 반드시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시장이 자원 배분에서 결정적 역할을 일으키게 하고 정부의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키며 새로운 발전 단계를 파악하고 혁신, 조화, 녹색, 개방, 공유에 기초한 새로운 발전 이념을 관철하며 국내 대순환을 추출하고 국내 순환과 국제 순환이 서로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 구도를 서둘러 구축하며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고 발전과 안보를 통일적으로 계획할 것을 명확히 한 것. 신시대 당의 강군 목표는 당의 지휘에 복종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고 기풍이 훌륭한 인민군대를 건설하고 인민군대를 세계 인류의 군대로 건설하는 것임을 명확히 한 것. 중국 특색의 대국 외교는 민족의 부흥을 위해 복무하고 인류의 진보를 촉진하며 신형의 국제관계 구축을 추진하고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하는 것임을 명확히 한 것. 전면적인 종음지당의 전략적 방침을 명확히 하고 신시대에 있어서의 당 건설의 종족 요구를 제기하여 당의 정치 건설, 사상 건설, 조직 건설, 기풍 건설, 교류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제도 건설을 그 전반 과정에 일관시키며 부패 척결 투쟁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당을 관리하고 당을 다스리는 정치적 책임을 관철하며 위대한 자기 혁명으로 위대한 사회 혁명을 선도할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14개 견지란 바로 모든 사회에 대한 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며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것을 견지하고 새로운 발전 이념을 견지하며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인민의 권리 행사를 견지하고 의법치국의 전면적인 실시를 견지하며 사회주의 핵심 가치 체계를 견지하고 발전 과정에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것을 견지하며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견지하고 총체적인 국가 안보관을 견지하며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인 용도를 견지하고 한나라 두 제도를 견지하고 조국 통일을 추진하며 인류 운명 공동체의 구축을 견지하고 당을 전면적으로 오음하게 다스리는 것을 견지하는 것이다. 13개 방면의 성과란 바로 당의 전면적인 령도의 견지, 전면적인 종음지당, 경제건설, 개혁개방의 전면적인 심화, 정치건설, 의법치국의 전면적인 실시, 문화건설, 사회건설, 생태문명건설, 국방 및 군대건설, 국가안전수호, 한나라 두 제도의 견지와 조국통일의 추진, 외교 사업 등에서 이룩한 역사적 성과와 발생한 역사적 변혁이다. 6개 반드시 견지란 바로 반드시 인민지상주의를 견지하고 반드시 자신자립을 견지하고 반드시 소종혁신을 견지하고 반드시 문제의식을 견지하고 반드시 체계관념을 견지하고 반드시 전화를 품는 것을 견지하는 것이다. 10개의 명확, 14개 견지, 13개 방면의 성과, 6개 반드시 견지는 내적으로 연결된 요기적인 통일체로서 우리 당이 세계를 인식하고 세계를 개조하는 과정에 거둔 소중한 경험과 중대한 성과가 응집되어 있고 리론과 실제 상호 결부 및 인식론과 방법론의 상호 통일이라는 선명한 특색을 구현하고 있으며 함께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과학적 체계를 구성했다. 이 과학적 체계는 논리가 오밀하고 내포가 풍부하며 체계적이고 전면적이며 내용이 넓고 심오한 것으로서 막스주의 철학, 막스주의 정치경제학, 과학적 사회주의를 관통하고 역사와 현실, 미래를 관통하고 개혁과 발전과 안정, 내정과 외교와 국방, 당과 나라와 군대를 다스리는 등 제반 분야를 포괄했으며 전통을 견지하면서도 많은 새로운 견해를 내놓음으로써 막스주의를 풍부히 하고 발전시키는 데 창조적인 기여를 하고 중화의 우수한 전통 문화를 존승하고 발전시키는 데 역사적인 기여를 했으며 인류 문명 진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세계적인 기여를 했다. 다섯째, 새로운 사상은 새로운 실천을 지도하고 새로운 사상은 새로운 로종을 선도한다. 신시대의 당과 국가 사업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역사적인 변혁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당좌완과 존당의 핵심인 습금형 총소기가 기자비가 돼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과학적으로 인도했기 때문이다. 신시대에 들어선 후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좌완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전략적 전 국면과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당의 기본 이론, 기본 노선, 기본 방략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위대한 투쟁, 위대한 공정, 위대한 사업, 위대한 꿈을 총람하면서 일련의 전략적 조치를 강구하고 일련의 변혁적인 실천을 추진하여 일련의 돌파적인 진전을 이룩하고 일련의 대표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정치, 경제, 의식 형태, 자연계 등 방면의 위험과 도전에 따른 시련을 이겨내면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난제를 많이 해결하고 먼 장래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중대한 일과 중요한 일들을 많이 성사시켰으며 경제의 빠른 발전과 사회의 장기적인 안정이라는 이대 기적을 창조하고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성과를 창조했다.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위대한 실천 속에 뿌리 내리고 리론적 지도와 실천적 모색의 상호 통일을 견지하면서 실천을 지도하고 추진하는 과정의 거대한 진리의 힘과 독특한 사상적 매력을 과시함과 아울러 실천의 검증을 받고 실천의 위력이 부여된 강대한 사상 무기이다.
1: 지금까지 학습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2: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2: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선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UN 교육과학문화기구와 사우디아라비아가 공동 주최한 제4차 글로벌 인공지능 윤리론단이 15일부터 17일까지 이간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열렸습니다. 론단은 인공지능의 윤리 원칙을 실행 가능한 관리 방안과 실시 조치로 전환시켜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광범위한 혜택을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당면 인공지능 관리의 감독관리 진척과 기술 승격의 불균형, 글로벌 자원과 참여권의 불균형 등 문제가 존재하므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상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적지 않은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중국은 발전과 안전을 병행하는 책임적 자세를 보여줬으며 글로벌 인공지능 관리를 보완하는 면에서 중국이 중요한 선도적 역할을 발휘하길 바란다고 표했습니다. 인공지능 응용 대국인 중국은 관련 법률과 법규를 끊임없이 보완하면서 생성식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자명 방법, 인공지능 과학기술 윤리 심사와 서비스 방법 시행본, 인공지능 인터랙티브 서비스 관리 자명 방법 등 문건을 출범해 생성식 인공지능 서비스의 등록 업무를 전개하고 인공지능의 안전과 신뢰성, 통제 가능성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론단에 참가한 일부 업계 인사들은 인공지능 감독 관리 면에서 중국이 출범한 법률과 법규는 중국이 기술 혁신을 추진하는 동시에 인공지능이 동반하는 위험 부담을 깊이 중시하고 입법을 통해 위험 부담을 관리 통제하며 첨단 기술이 정확한 궤도에서 발전하도록 확보하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인정했습니다. 호북대학 컴퓨터학원 교수 정력은 중국은 인공지능 관리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데이터, 연산력, 연산법 등 면의 관리를 끊임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전망성 배치는 인공지능이 통제 가능한 방향을 따라 건전하게 발전하고 사회 민생을 도모하도록 보장했습니다. 논단 기간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인공지능 윤리 기본 원칙, 인공지능 리스크 관리 기틀, 데이터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하는 인공지능 규제 면의 업무를 소개했습니다. 유럽도 인공지능 규제 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유럽동맹은 지난 8월 2일부터 인공지능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시스템 위험 부담을 초래하는 통용 인공지능 모형에 대해 공급업체가 반드시 추가 의무를 이행하고 대규모 위해성의 유발을 방비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를테면 인터넷 공격, 모형 통제 불능, 기본 권리 침해 등입니다. 중국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시종 국제 공공제품의 제공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과를 공유하는 면에서 중국은 오픈소스 인공지능 모델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실제적 조치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의 특혜 공개를 추진하고 글로벌 스마트 격차를 메우기 위해 중국의 힘을 이바지했습니다. 올 7월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중국 인공지능 오픈소스 대형 모델의 다운로드 수가 이미 100억 차를 돌파했습니다. UN 교육과학문화기구의 무국경 인공지능 윤리 전문가 인터넷 회원인 쉬브 얀센은 오픈소스 모델과 개방 가중치 모델 면에 대한 중국의 기여를 긍정적으로 보면서 중국의 일부 모델은 전 세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모델에 대한 전 세계의 신뢰도가 끊임없이 상승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보겠습니다. 관리를 보완하는 면에서 중국은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모으고 협력을 심화하는 한편 각국과 함께 공정하고 합리한 글로벌 인공지능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글로벌 인공지능 관리 창의를 제출한 중국은 연 8년 동안 글로벌 인공지능 대회를 개최하고 세계 인공지능 협력기구의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실리를 공유하도록 촉진하는 한편 공동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중국 방안을 기여했습니다. 리야드에 위치한 국제인공지능연구와윤리센터는 중국대학과 과학연구기구와 함께 동반자 관계를 적극 구축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대리주임 마지드 알리 셰헤리는 인공지능 혁신과 감독관리의 균형을 추진하는 면에서 중국이 국제협력을 선도하고 첨단 기술이 발전하는 과정에 탈선하지 않도록 확보함으로써 전 인류의 복지를 적극 도모하길 바란다고 표했습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 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3: 계속해서 뉴스 조작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절세의 이동 생명선을 공동 수호하는 중국과 아시아 태평양 동반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그 후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3: 철새는 생태환경의 청우개입니다. 세계에서 조류자원이 가장 풍부한 나라 중 하나인 중국은 전 세계 철새의 다국 간 이동에 중요한 통로입니다. 전 세계 주요 철새 이동 통로 9개 중 4개는 중국 영내를 지납니다. 삼림과 해양과 함께 지구의 3대 생태계로 불리는 습지는 많은 조류의 생명의 보금자리입니다. 습지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은 철새 이동 통로를 보호하는 중요한 고리입니다. 최근 년간 중국은 습지 보호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힘써 추진함으로써 습지 보호와 보건 사업에서 역사적 성과를 거뒀습니다. 당면 중국의 습지 면적은 아시아에서 제1위, 세계에서 제4위에 놓였으며 중국의 국제 습지 도시 총수는 세계 제1위를 차지합니다. 2024년에 중국 황해발해 철새 서식지가 세계 유산명부에 등재됐습니다. 려宁성 단동의 암덕강구에서 상해 숙명의 동탄까지 산동 동영의 황하구에서 하북 창주의 남대항까지 많은 습지는 철새가 서식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와 공생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의 터전이 됐습니다. 미얀마 자연보호협회 집행주임 베이표야는 장기간 중국 전문가들과 합작을 진행해왔습니다. 베이표야는 최근 년간 강소의 염성, 황하 삼각주의 국가급 자연보호구를 건설하는 것을 통해 중국은 습지 생태를 현저하게 개선하면서 동아시아와 오스트랄리아 철새 이동 지역에서 모범이 됐다고 칭찬했습니다. 한국 조류학자 리기섭은 핵심 조류의 서식지를 보호하는 면에서 중국은 행동이 빠르고 효과가 좋았다며 강소성 동태의 조잔이 상해 숙명의 동탄 등 비내 습지는 생태보호원을 거쳐 갈수록 더 많은 희귀 질새를 끌어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습지보호법을 출범하고 일련의 국제습지, 국가습지공원을 건설하며 습지보호에 관한 내용을 올해 새로 반포한 생태환경법전에 포함시키는 등 중국은 습지보호 분야에서 완전한 체계를 구축해 보호와 발전을 병행하는 새로운 경로를 개척했습니다. 기르기즈스탄 생태학자 바크트베크 셰프바예브는 15차 5개년 전망 계획 요강에서

0: 중국은 기함종, 관근종에 대한 보호를 중점으로 중요한 서식지, 생태벨트와 철새 이동 통로에 대한 보호와 복원을 강화할 것을 명확히 제기했다며 이는 생물 다양성 보호 분야에 대한 중국의 전망성을 구현했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트랄리아 환경보호인사며 공공정책분석가인 자니스 벨트는 생태환경립법을 체계화로 매진시키고 중요한 철새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중국은 상부설계를 보완하고 제도 보장을 건전히 했으며 이런 방법은 참고적 이의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지구 생명 공동체를 함께 건설해야 합니다. 지구로 하여금 생기가 차넘치게 하는 생물 다양성은 인류의 생존과 발전의 기반입니다. 중국은 가국과 함께 철새 이동의 생명선을 함께 보호하면서 지구 생명 공동체 건설을 위해 생동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철새 보호 분야의 다국 협력은 공중에서 볼 수 없었던 통로를 진실하고 구체화하면서 생명의 여정을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동아시아 오스트랄리아 철새 이동 구역 동반자 관계 협정 사무국 최고 경영자 제니퍼는 철새의 이동을 위한 중국의 노력과 기여에 대해 그 영향은 국경을 훨씬 초월한다고 말했습니다.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는 공동 목표를 둘러싸고 중국은 선후에 오스트랄리아, 한국, 뉴질랜드, 러시아 등 나라와 함께 양자간 철새 보호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두루미와 따오기 등 멸종 위기종의 다국 간 감축 보호 사업에 기재적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중국 단동의 암독강구와 뉴질랜드 미란다 보호 구역이 말리나 상거했지만 밤꼬리 도요새의 이동 통로를 함께 보호함으로써 20여 년 동안 많은 미담을 전했습니다. 뉴질랜드 전 총리 저신다 아던은 뉴질랜드와 중국을 오가는 밤꼬리 도요새를 언급하면서 언제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15년부터 파양호 보호구와 몽골국 야생생물과학과 보호센터는 제두루미를 둘러싸고 과학연구와 협력을 전개했으며 몽골국 항류연구 전문가들은 여러 해 동안 중국에 와서 제두루미의 월동 상황을 추적 관찰했습니다. 몽골국 야생생물과학 및 보호센터 주임 나무바야르 바트바야르는 10여 년 동안 중국은 생태환경정책을 끊임없이 완벽화했으며 특히 습지보호 분야에서 이미 지역의 우수한 본보기가 됐다고 인정했습니다. 습지보호를 기반으로 삼고 중국은 다국적 협력을 통해 각국과 함께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아름다운 화법을 함께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 수속 시간이만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열어봐라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 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의 함강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인생의 방향은 어느 날 갑자기 크게 바뀌기보다 아주 작은 변화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제와 같은 생각에서 한 걸음 벗어나 새로운 생각을 품고 익숙한 습관 하나를 바꾸고 오늘 해야 할 일을 조금 더 정성껏 해보는 것. 별것 아닌 듯한 작은 변화가 시간이 흐르면 삶의 풍경을 전혀 다르게 만들어 놓습니다. 변화란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드는 일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조금씩 나를 옮겨가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되고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화 속에서도 내가 소중하게 지켜야 할 것을 잃지 않은 것입니다. 네, 내일부터 아주 작은 것 하나만 바꾸어 보면 어떨까요? 생각 하나를 바꾸고 말 한마디를 바꾸고 하루의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 그 작은 시작이 훗날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전환점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라디오의 세상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강소라입니다. 오늘은 작은 변화가 만드는 레일이라는 짧은 글을 전해드리면서 프로를 시작해보았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첫 코너죠. 학습 시간 보내드리겠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 개혁을 갈증 전면 쪽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강농해농 분홍지원 제도를 보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현역에서 보민산업을 촉진하는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산업을 진흥시키는 것은 향촌진흥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입니다. 현식의 농업 경영에 효익이 낮고 농민의 소득 증대와 치부가 어렵고 향촌의 건설과 발전이 뒤떨어진 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역에서 보민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특색 농상품 사업을 잘해나가는 것을 둘러싸고 현재 실정에 맞게 농업과 농촌의 특색 자원을 개발하며 선도 기업의 발전을 강화하고 산업사슬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발전성과 혁신성을 띈 산업발전 모델을 발전시키고 우수한 브랜드 형상을 수립하여 향촌 산업의 전 과정에 대한 고도화를 추진함으로써 시장 경쟁력과 지속가능한 발전 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대농업관과 대식품관 이념을 수립하고 농업, 림업, 목축업, 오업을 함께 발전시켜 다원화된 식품 공급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농업 건설이 대산업으로 되도록 해야 합니다. 향촌에서 새로운 산업, 새로운 옥타를 육성하고 농업의 여러 가지 기능과 향촌의 다원적 가치를 충분히 발굴하고 1차, 2차, 3차 산업의 융합 발전을 촉진하여 향촌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조성해야 합니다. 현역에서 보민 산업을 발전시키는 출발점은 농민들이 할 일과 수입이 있도록 하는 것이며 농민들을 연합 동원하여 산업을 발전시키는 기제를 완비함으로써 기업과 농가가 산업 사슬에서의 우세를 서로 보완하고 분공 협력하는 구도를 형성하여 농민이 산업 발전과 취업 이전을 통해 산업 부가 가치 수익을 더욱 많이 향유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농민 소득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농촌 기본 공공 서비스 보장 기제를 보완해야 합니다. 현 시기 도시와 농촌의 가장 큰 차이는 기반 시설과 공공 서비스에서 직관적으로 나타납니다. 전만 공정 경험을 살려 향촌의 전면적 진흥을 추진하는 장기 효과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공공기반시설 건설의 중점을 계속 농촌에 두고 도농기본 공공서비스의 균등화를 추진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농촌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도입, 건설, 운행관리 및 보호기제를 혁신해야 합니다. 농촌기본 공공서비스 체계를 보완하고 각 지방의 실정과 농민의 수요에서 출발하여 보편적, 기초적, 보장적인 민생건설에 초점을 맞추며 역량을 집중하여 대중들이 느낄 수 있고 접근 가능한 실제적인 일을 잘 틀어주고 조례하며 농촌의 식용수, 도로, 주택안전 등 기반시설의 부족점을 서둘러 보완하며 농촌의 양로, 교육, 의료 등 공공서비스의 질을 힘써 향상시키고 농촌의 주거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농촌이 점차 현대시를 구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농촌 기본 공공서비스 배치를 최적화하고 향촌 인구의 변화 추세에 부응하여 마을구도, 산업구조, 공공서비스 배치를 최적화하고 도농학교 공동체, 밀착형 현역 의료서비스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며 기본 공공서비스 공급이 기구행정지역에 치중하던 것을 상주인구서비스에 치중하도록 조언해야 합니다. 공공서비스와 사회사업의 농촌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농기본 공공서비스 기준의 통일과 그 제도의 통합을 추진해야 합니다. 요소 우선 보장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향촌진흥은 인재와 자원에 의거해야 합니다. 농업과 농촌의 선차적 발전 요구를 실시하고 도농 간 생산 요소의 평등한 교환과 쌍방향 이동을 제약하는 제도적 장벽을 혁파하여 자금, 기술, 인재 등 생산 요소가 향촌으로 유동되도록 인도하여 농업 생산을 촉진하고 농민 소득을 증가하며 향촌 진흥 요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향촌의 다원화된 투입 기제를 보완하고 농업과 농촌을 일반 공공예산의 우선 보상 범위에 포함시키며 투융자 기제를 혁신하여 재정에서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금융 자원이 편중되며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다원화된 투입 구도를 형성해야 합니다. 경작지를 농작물 재배에 사용하고 량전을 식량 재배에 사용하는 제도적 보장을 강화하고 경작지의 조명 및 벌충 균형 제도를 개혁 보완하며 각종 경작지 조명에 대한 통일 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벌충한 경작지에 대한 품질 검수 기제를 보완하여 균형 기준에 도달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고표준 농지의 건설, 검수, 관리, 보호 기제를 보완하고 건설 투입과 관리 보호 강도를 높여 고표준 농지의 건설 성공률을 확보해야 합니다. 경작지가 기본 농작물 재배에 사용되도록 보장하는 관리 체계를 완비하고 경작지 자원을 과학적으로 합리하게 이용하여 제한된 경작지 자원을 우선 기본 농작물 생산을 보장하는 데 사용합니다. 농민을 통하여 얻은 토지 부가가치 수익을 농민을 위해 사용하도록 촉진하고 토지 양도 수입을 통한 농민 지원 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농촌의 집체 경영성 건설 용지의 시장 진입 개혁을 실세 있게 추진하고 토지 부가가치 수익 분배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향촌 인재 대우를 발전 장대시키고 내부 양성과 외부 유치의 결합을 견제하여 향촌 지능에 대한 인재의 보티모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계속해 고수준의 대외 개방 체제 및 기제를 보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제20기 제3차 전원회에서 통과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에서는 고수준의 대외 개방체제 및 기제를 보완해야 한다라고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일련의 포치를 내렸습니다. 이는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붕괴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관건적 시기에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이 국내와 국제 두 개 대국을 총괄적으로 고려하여 내린 중대한 전략적 포치로서 현 시기와 향후 한 시기 동안 고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하는 데 근본 준칙과 행동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고수준의 대외 개방 체제 및 기제를 보완하는 중대한 의의를 충분히 인식해야 합니다. 18차 당대회일에 우리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방 전략을 실시하여 대외 개방에서 역사적 성과를 거두고 역사적 변혁을 일으켰습니다. 무역강국 건설에서 견실한 발걸음을 내디뎌는 바 2023년에 이르러 화물무역 규모는 7년 연속 세계 제1위를 차지하고 서비스 무역 규모는 세계 앞자리를 차지했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문우 가수가 부릅니다. 소원.

우리가 늘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자연의 생생한 모습을 만나보는 자연의 신비 시간입니다.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심해의 신비한 비밀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인류는 달에 착륙하고 높은 산을 정복하며 넓은 륙지와 바다 표면을 탐험해 수많은 자연의 장벽을 넘어서 왔지만 바다의 가장 깊은 심해는 여전히 인간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미지의 공간으로 남아있으며 햇빛이 전혀 도달하지 않는 끝없는 어둠 속에서도 생명이 스스로 빛을 내며 살아가는 놀라운 모습은 자연이 우리에게 선사는 가장 경이로운 신비 중의 하나입니다. 심해는 수천 미터 아래로 내려갈수록 엄청난 수압과 극도로 낮은 온도, 먹이가 턱없이 부족한 극한 환경으로 변하지만 그 곳에 사는 생물들은 오랜 시간 진화를 거치며 몸 구조를 특별하게 변화시켜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 기관을 갖추고 먹이를 유인하거나 적을 피해 살아가는 독특한 생존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심해 잠수정을 이용한 탐사를 통해 바닷속 열수공 분출구 주변에서 뜨거운 물과 화학물질을 에너지원으로 삼는 완전히 다른 생태계를 발견했고 이는 태양빛 없이도 생명이 탄생하고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며 지구상 생명의 기원에 관한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생태계는 식물이 태양광으로 광합성을 해 에너지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동물들이 살아가는 구조를 따르지만 열수공 주변의 생물들은 화학합성이라는 과정을 통해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태양과는 전혀 상관없이 독립적인 생명의 순환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발견은 과학자들이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기존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심해 바닥에는 죽은 고래가 가라앉아 수백 년 동안 생물들에게 먹이와 서식지를 제공하는 고래락하 현상도 존재하는데 거대한 고래의 사체가 바닥에 내려앉으면 박테리아, 감각류, 연체동물 등 수많은 생물이 모여들어 오랜 시간 동안 이곳에서 살아가며 심해 척박한 환경 속에서 잠시나마 풍요로운 생명의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끈질기게 살아가는 심해 생물들의 비밀은 우리가 생각했던 생명의 한계를 넓혀주며 지구에는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신비가 바닷속 깊은 곳에 가득히 숨어 있음을 말해주고 우리가 자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겉으로 보이는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지의 세계를 끊임없이 탐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심해 탐사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바다의 80% 이상은 인간이 직접 관찰하지 못한 채 남아있으며 앞으로의 꾸준한 탐구를 통해 우리는 심해 속에 감춰진 또 다른 놀라운 비밀들을 하나씩 밝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심해 생명들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환경에 적응했을 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의 생태 순환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심해 바닥에 쌓이는 유기물들은 탄소를 오랫동안 가두는 조장소가 돼 지구의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심해 생물들의 몸속에 담긴 독특한 유전자는 의학과 생명공학 분야에서 새로운 연구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에는 심해가 생명이 거의 없는 죽은 공간이라고 여겨졌지만 수십 년간의 꾸준한 탐사로 인해 그곳이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살아있는 세계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의 모습이 아직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자연의 신비는 눈에 쉽게 보이는 곳이만 존재하지 않고 어둡고 깊은 곳에서도 조용히 펼쳐지고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그러나 심해는 인간의 활동으로 점차 위협받고 있는데 심해적 광물 채굴 계획과 플라스틱 쓰레기의 침투, 호흡의 남획은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온 심해 생태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한 번 파괴된 심해 환경은 수천 년이 지나도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미제 신비를 계속 탐구하는 동시에 이 소중한 공간을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춰야 합니다. 인류는 앞으로 더 발전한 탐사 장비를 통해 심해의 더 깊고 먼 곳으로 나아갈 것이지만 그 탐사의 목적은 단순히 비밀을 캐는 것만이 아니라 자연의 균형을 존중하며 지구가 품고 있는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어야 하며 바다 깊은 곳에 숨겨진 신비는 언제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자연을 대하라는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선희 가수가 부릅니다. 나는 해바라기.

계속하여 화산의 신비한 힘에 대해 알아봅시다. 인류는 오래전부터 화산 폭발의 무시무시한 모습을 보며 자연의 강대한 힘의 경외감을 느껴왔지만 화산은 단순히 파괴만 일으키는 존재가 아니라 지구 내부에 살아있는 움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창문이며 지구가 여전히 활발한 행성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지구 깊은 멘틀에는

매우 높은 온도로 암석이 녹아 만들어진 마그마가 천천히 흐르고 있는데 지각에 균열이 생기면 높은 압력에 밀려 마그마가 위쪽으로 상승하여 집 표면으로 분출하는 현상이 바로 화산 활동이며 분출할 때 쏟아져 나오는 용암과 화산재, 유독가스는 주변의 모든 것을 덮고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화산이 오직 재앙만 가져온다고 생각하지만 화산 활동은 지구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도 함께 만들어내는데 흘러나온 용암이 오랜 시간이 걸쳐 식어 암석으로 변하고 풍화 과정을 거치면 미네랄이 풍부한 비옥한 흙으로 바뀌어 농사에 아주 좋은 땅을 만들어주며 화산가스는 대개 조성을 바꾸고 바다의 화학적 균형을 조절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과학자들은 화산에서 분출되는 물질을 분석하여 지구 내부 멘틀의 성분과 온도, 압력 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각판이 움직이는 원리와 지구가 형성되어 온 긴 역사를 추적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얻게 되는데 화산은 우리가 직접 들어갈 수 없는 지구 깊은 곳의 정보를 지표로 가져다주는 자연의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효화산은 수천 년 혹은 수만 년 동안 조용한 상태를 유지하지만 언제든지 다시 활동할 가능성을 품고 있으며 과학자들은 지진 활동, 지표면의 변화, 가스 분출량 변화 등을 관측하며 화산의 폭발 징후를 예측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화산은 자연이 지닌 거대한 에너지를 보여주는 신비한 현상으로 우리에게 자연의 힘은 인간이 쉽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며 자연의 위대함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지구를 살펴야 한다는 깊은 교훈을 남겨줍니다. 화산은 지각판의 경계를 따라 주로 분포하는데 지각판끼리 부딪히거나 멀어지는 곳에서 마그마가 쉽게 솟아오르기 때문에 전 세계 화산의 대부분이 태평양 주변의 띠 모양으로 모여 있으며 이곳을 태평양 부리골이라고 부르고 수많은 활화산과 지진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산이 분출할 때 나오는 화산재는 멀리 떨어진 곳까지 이동해 하늘을 어둡게 만들고 햇빛을 차단해 일시적으로 지구의 기온을 낮추기도 하는데 이런 현상은 과거 지구 역사 속에서 기후의 큰 변화를 불러온 사례도 있어 과학자들은 화산 활동과 기후 변화 사이의 관계를 꾸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산 주변의 생물들은 화산 폭발로 모든 것이 파괴된 뒤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부터 서서히 생명을 다시 꽃피우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먼저 작은 미생물과 이끼가 암석에 자리 잡고 그 뒤에 풀과 나무가 자라면서 다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생명의 강한 회복력을 보여주는 자연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화산을 연구하면서 알게 되는 것은 단순히 지구의 구조뿐만 아니라 파괴와 재생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자연의 순환 법칙인데 화산의 폭발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기도 하며 이처럼 창조와 파괴를 동시에 보여주는 화산의 모습은 지구가 품은 가장 경이로운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인류는 과학기술로 화산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자연의 거대한 힘을 완전히 제어할 수는 없으며 화산의 신비를 탐구하는 일은 우리가 지구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 자연의 법칙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36년 종산복 한 벌, 96세로인 검소함으로 6천만 원을 기부라는 제목으로 자신에게는 매우 린색하지만 그 린색함으로 모은 돈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쏘내려간 왕춘문 로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36년 동안 입은 종산복 한 벌, 7, 80년 동안 사용한 나무 침대 한 장. 절강성 용파시의 98세로인 왕춘문은 자신에게는 매우 린색하지만 그 린색함으로 모은 돈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쏘내려갔다. 1984년 기업을 창업한 이후로 그는 군중들을 위해 다리와 길을 놓고 제방을 쌓았으며 로인복지시설과 유치원을 설립하고 생계곤란지원, 의료지원자선기금을 설립했다. 40여 년 동안 그가 이뤄놓은 자선활동은 셀 수 없이 많다. 2001년 이후로 1인색한 로인은 근 6천만 원의 거금을 기부했다. 하얀 백열등 하나가 등갓도 없이 메로이 매달려 있다. 영파시 용해현 양룡가도 흥화유치원 옆에 한 단층 주택은 왕춘문이 반년 전에 막 이사온 새 집이다. 세멘트 바닥에 대나무 옷걸이, 그가 수십 년 동안 살았던 옛집에 비하면 이곳은 훨씬 호화로워졌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사방은 흰벽으로 칠해져 있다. 갈색빛이 도는 낡은 나무 침대 하나가 벽에 기대어 있고 침대 모서리는 세월에 닦여 윤기나고 매끄러웠다. 이 침대로 말하자면 7, 80년은 되었습니다. 왕춘문은 침대

그의 목소리에는 장난기 섞인 미소가 스쳤다. 하지만 나는 신발을 신는 게 아니라 아내의 마음을 신는 겁니다. 아내 친족금을 언급하자 로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72년 동안 풍우를 함께했으며 그녀도 그와 마찬가지로 검소하고 마음이 약했다. 초창기 자손총회가 설립되지 않았을 때에는 돈과 물건을 조나는 일 대부분을 그녀가 묵묵히 혼자서 해냈다. 2021년 말 그의 아내는 세상을 떠났다. 왕추모는 지금까지도 그녀가 생전에 꿰매준 옷을 입고 있는 바 마치 그녀가 결코 떠나지 않은 것처럼 말이다. 제가 돈을 기부하는 것을 그녀는 한 번도 말린 적이 없었습니다. 때로는 제가 바쁘면 그녀가 스스로 오랜 가정을 찾아가 살펴보고 물건을 건네준 후 조용히 돌아왔습니다. 그녀 같은 마음이 없었다면 저는 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누군가 그에게 물었다. 자동차도 사지 않고 별장도 사지 않고 돈을 모두 나눠주는데 무엇을 바랍니까? 작은 자동차 저는 50대라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지 않느냐고요? 작은 자동차를 타고 사람을 도우러 가면 남들이 저를 높이 쳐다보지만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면 남들은 저를 평등하게 봅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다. 별장을 살 돈은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쓰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제 마음을 편하게 하지 별장에 사는 것은 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안심 이 두 글자는 가벼운 깃털 같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산처럼 무겁다. 왕추모는 13살의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의지하며 근근특식했다. 소년 시절 제자 생활을 하면서 몇 속까지 시큰시큰 아팠어요. 80여 년이 지난 지금 지난 일들을 돌이켜보니 로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남의 고통이 곧 제 고통입니다. 돈을 벌게 되면 반드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20세기 40년대 그는 명예 요흥 직영 판매점 부문에서 제사로 일했다. 장날에 떡을 파는 한 할머니가 홍탕을 사러 왔는데 옷이 낡고 몸이 후들거렸다. 왕추모는 홍탕 저울로 그늘 재고 돈을 받은 후 조용히 돈 몇 잔을 종이 봉투 아래에 다시 넣어주었다. 후에 왕추모는 전일 촛불 가게에서 제사로 일했다. 19살 나던 해 명예 옛거리에서 한 할머니가 얇은 옷차림으로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피해갔다. 왕추모는 몸에 걸친 유일한 소모신 아버지의 유품을 더듬으며 생각할 겨를도 없이 벗어서 존당포에 맡기고 돈을 받고 로인에게 건넸다. 찬 바람 속에서 그는 벌벌 떨었지만 마음만은 따뜻했다. 그의 어머니는 생전에 자주 말씀하셨다. 돈이 있으면 자선을 베풀고 돈이 없어도 선한 사람이 되어라. 20세기 80년대의 어느 날 저녁 운명은 그에게 예상치 못한 시험을 내밀었다. 그는 고객을 방문하러 갔다가 큰 개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며 달려드는 것을 보았다.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지만 뒤쪽 바로 가까이에 우물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떨어지는 순간 차가운 물이 가슴까지 차올랐다. 우물벽은 미끄러워 붙잡을 곳이 없었다.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지만 신발 밑창은 닳고 발가락에서는 피가 났으며 의식은 점점 흐릿해졌다. 거의 포기하려는 찰나 행인이 소리를 듣고 그를 구해냈다. 저승까지 한번 갈 뻔했습니다. 왕추모는 더 이상 나만을 위해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때부터 그는 평생 남들을 도우면서 살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1988년 그는 홍수 피해로 인해 파괴된 고향의 조호다리 건설을 위해 기부했다. 이후 7개 다리와 관련 도로 건설에 약 150만 원을 기부했다. 1990년 만 9천 원을 투입해 사로진 왕예향 촌민들에게 전력을 공급했다. 1992년 왕추문 생계곤란 지원기금을 설립했다. 1998년 태풍 피해 후 30만

사랑을 기부해 지방을 쌓았다. 그리고 2009년 룡해왕춘문 자손기금회를 설립했다. 2018년 룡해현 자손총회와 계약을 맺고 왕춘문 자손 애심기금을 설립해 400만 원을 기부했다. 1990년 룡해현에는 공립유치원이 단 하나뿐이었어 입학명액이 매우 적었고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는 것이 대학에 가기보다 더 어려웠다. 이에 왕춘문은 직접 유치원을 짓기로 결심했다. 당장 현금이 없었기에 회사를 경영하면서 틈틈이 투자했고 마치 제비가 흙을 물어오듯 조금씩 쌓아올렸다. 200만 원은 당시로서는 초문학적인 액수였다. 후에 그는 또 로인복지시설을 지었다. 이유는 단순했다. 당시 명팔보에 침대 한 자리 구하기 어렵다는 기사가 실린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평온한 시선으로 사회의 필요에 따라 지은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10월 27일 왕춘문은 신문에서 자원봉사자 교사 할머니 주수방의 이야기를 읽었다. 70대 은퇴한 교사가 아직도 호남성 산간지역의 아이들 위해 뛰어다니고 있었다. 그는 수소문 끝에 주수방을 만나 단 몇 분 만에 물었다. 희망수 학교 한 채를 짓는데 얼마나 듭니까? 50만 원입니다. 그러면 다섯 채를 짓겠습니다. 상대방은 그가 잘못 들은 줄 알았다. 왕춘문은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다. 다섯 채 250만 원입니다. 거기에 프로젝터를 살 돈으로 15만 원을 더 얹었습니다. 학교가 완공된 후 그는 구경하러 가지 않았다. 여러 해 전 그가 명나 왕래향 태로하수학교를 기부 건립했을 때 준공식 날 정문에는 왕춘문 선생님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라고 씌워진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지만 가지 않았다. 무슨 용예 표창 같은 데는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는 상쾌 웃으며 말했다. 시각장애인 자원봉사자 류한빈은 1992년 그 깊은 가을을 아직도 기억한다. 아버지가 나무하러 산에 갔다가 뜻밖의 사고로 중상을 입어 장자가 발열돼 위독한 상태로 병상에 누워 있었다. 옆 병실의 한 이웃이 왕춘문을 알아보고 한마디 전했다. 당일에 2천 원이 병상 앞에 전달됐다. 그건 목숨을 구해준 돈이었습니다. 류한빈은 눈가를 붉히며 말을 전했다. 후에 그는 항조맹인 안마학교에 지원하려 했지만 3년 학비가 3만 원이었고 그의 가정에서는 아주 큰 부담이었다. 왕춘문은 조용히 그의 모든 학비를 대신 내주었다. 그 후 그가 폐암으로 응급치료를 받고 어머니가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을 때도 가장 어려운 순간마다 왕춘문의 돈은 항상 제때 전달되었다. 류한빈은 그분이 안 계셨다면 우리 같은 가정은 오늘날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현재 류한빈도 자조자선 활동의 현장에 나가 자신의 기술로 다른 사람들을 안마하고 봉사한다. 그는 이것이 왕춘문에게서 배운 것이라고 말한다. 남들이 재산을 자녀들에게 남겨두지 않으면 자녀들이 불만이 없는가요? 라고 물으면 왕춘문은 당당하게 불만이 있으면 사상 교육을 하면 됩니다. 라며 답했다. 그의 딸은 조용히 말을 건넸다. 저희 아버지께 뭐라고 할 권리가 없습니다. 돈은 아버지가 직접 번 것이고 우리가 쓰는 것은 우리가 번 것이니까요. 그는 이미 98세의 고령이지만 매달 회사에 가서 장부를 확인하는 것을 견제했다.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돈이 제때 기부되었는지 보러 갑니다. 왕춘문은 자식들은 스스로 살아가야 한다라며 담담한 어조로 말했다. 저는 살아서 기부하고 죽어서도 기부할 것입니다. 2001년부터 2026년 3월까지 왕춘문이 명예현 자선총회에 기부한 금액이 무려 6천만 원에 달한다. 1956년에 입당하여 현재까지 70년 당력을 가진 이 로인은 자신이 설립한 자손기금회의 이름을 흥화, 즉 중화민족 부흥을 뜻하여 이름을 지었다. 이는 그에게서 구호가 아니라 무거운 사명이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중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조요과시입니다. 불을 초에 흔들릴 요, 진할 과, 조자, 시로 풀이되는 초요과시는 남의 이목을 끌기 위해 요란하게 거들먹거리며 조잣거리를 지나간다라는 뜻으로 허풍을 떨며 요란하게 사람의 이목을 끄는 것을 비유한 말입니다. 그럼 그 유래에 대해 상세히 알아봅시다. 공자는 56세에 로나라의 대사구 교수를 지내면서 형옥과 교찰 등의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가 조정에 참여하여 국정을 맡은 지 3개월 만에 혼란에 빠졌던 로우나라가 점차 안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도적질과 사기로 어려웠던 나라는 질서가 잡혔고 사람들은 서로 신임하고 남녀가 서로 의뢰를 갖췄습니다. 사람들은 길에 떨어진 물건도 줍지 않았습니다. 이어 제 나라는 로우나라가 강대해지는 것을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점점 강성해지는 로우나라의 대응할 계략을 모색하던 중 한 대부가 말했습니다. 로우나라가 공자를 중용했으니 앞으로 반드시 패자국으로 군림할 것이오. 그렇게 되면 가장 가까이 있는 제 나라가 위태롭게 될 것인데 로우나라에 미리 땅을 바쳐 존중과 우호를 표하는 것이 좋을 듯 싶소. 그러자 대부 요약이 나서더니 로우나라가 강대해지는 것을 저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사료되고 불가능하면 그때 가서 땅을 바쳐도 늦지 않을 것이오 라고 제안했습니다. 제 나라는 요색을 탐하고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로우나라 전공을 유혹하여 공자를 공경에 빠뜨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 나라는 전국적으로 미모가 뛰어난 여인 80명을 선발하여 화려한 옷을 입히고 강락곡에 맞춘 춤을 가르친 후 명마 120필과 함께 로우나라로 보냈습니다. 로우나라 도성 밖에 명마들을 줄 세워놓고 미녀들을 춤추게 하자 로우나라의 대부 계환자는 지방을 요람한다는 핑계로 매일같이 골 밖에 나가 이를 구경했습니다. 계환자는 결국 참지 못하고 전공에게 이를 알렸습니다. 그리하여 전공은 제 나라의 묘사학단을 국난으로 드리고 명마도 접수했습니다. 그 후로 종공과 계환자는 함께 묘사학단의 공연을 감상하느라 사흘 동안 조회를 피했고 종공은 공자를 만나 주지도 않았습니다. 공자의 제자 사로가 매우 분개하면서 공자에게 말했습니다. 스승께서 이 나라를 떠나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종공이 묘색과 노래에 빠져 정사를 게을리하는 것에 불만을 품은 공자는 관직을 내려놓고 위나라로 떠났습니다. 공자가 위나라에 도착하자 위나라 군주 위령공의 부인인 남자가 사람을 보내 만나고 싶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남자는 위나라의 국정을 좌우지할 만큼 총명했지만 행실이 단정하지 못하기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 때문에 공자는 남자를 만나는 것을 꺼렸지만 기필코 공자를 봐야겠다는 남자의 청을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들어간 공자는 남자를 향해 조를 하고는 급히 그곳을 떠났습니다. 제자 자로가 이 사실을 알고 그런 자리에 가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고 하면서 스승을 원망했습니다. 예, 다급해진 공자가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그네와 무슨 일이라도 있었다면 하늘이 벌을 내릴 것이야. 한 달이 지나 위령공과 남자가 수리를 타고 환관용도의 호위를 받으며 골 밖으로 요람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공자를 두 번째 수리에 억지로 타게 해 사람들의 이목을 끌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잔뜩 뽐내며 고리를 지나갔다 조요가시 공자는 이에 크게 반감을 가지어 결국 위나라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기 공자세가에 수록되었습니다. 조요과시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요래했으며 사람들 앞에서 고의로 호세를 부리며 자기를 나타내고 사람들의 주목을 이끄는 것을 비유한 말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이 세상이었습니다. 프로 진행과 편성의 강설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새 사상으로 세로종 인솔, 산업사슬 공급망, 해외 진출을 추진해 세계 경제 중국의 동력을 부여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0: 조락재 위원장이 인도네시아 인민협상회의장을 접견했습니다.

0: 동문화 선생의 공공 조모식이 향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1: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예멘 후티 무력과 미국이 교전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비유했습니다.
0: 뉴스요 시사 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1: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0: 글로벌 산업사슬 공급망의 회복력과 안정을 수호하는 것은 글로벌 경제 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보상입니다. 습금형 종속기는 중국은 산업사슬 공급망의 공공제품 속성을 확고히 수호하고 자국 산업사슬 공급망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며 실질적인 행동으로 산업사슬 공급망 국제협력을 심하게 발전 성과가 각국 국민에게 도 잘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5차근의 전망계획이 시작되는 해 우리나라는 우수한 산업자원과 성숙된 생산능력체계, 혁신기술 성과의 해외 진출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상호연결된 산업유대와 호혜상생의 협력 모델로 세계 경제 지속적이고 강력한 중국 동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산동성의 한 자동차 기업이 나이지리아 생산기지에 수백 대 전용차가 진열되어 있습니다. 보지 면적이 천무에 달하는 이 산업단지는 트레일러 제조, 트럭 조립,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 등 전반 산업 사슬을 아우르며 아프리카 지역 중요한 전용차 산업 중수로 부상했습니다. 기업의 오칙동 부총 경리는 현재소 건립한 생산과 공급망 일체화 서비스 네트워크에 힘입어 차만 팔고 사후 고객 서비스가 따라서지 못하던 고민을 극복하고 해외 고객에게 전반 생명주기의 전용차 관리 방안을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오칙동에 따르면 현재 완전한 전용차 산업 기반을 통해 해외 시장의 실제 상황을 조사 연구하고 제품의 맞춤형 제조를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면으로 예전에 단순히 완성차를 수출하던 모식을 개변하고 상하류 기업 클러스터를 통해 해외 진출을 추진하고 해외 공장과 해외 창고, 종합 서비스 거점을 배치해 현지 생산과 공급, 서비스를 실현했습니다.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불리한 영향의 직면에 절강의 한 전자기업은 국내에서 개발하고 생산하며 해외에서 2차 조립을 진행하는 이중 공장 모식을 모색함으로써 기존 해외 시장의 기본 판매 기반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장 공간도 개척했습니다. 기업은 또 증간 주문을 국내 공장에서 납품하도록 전환해 국내 공장의 생산 능력 발휘를 한층 더 이끌었습니다. 기업의 여역택 사장은 2019년 캄보자에 해외 공장을 세웠고 최근 연간 회사의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올해 성장 얘기는 10%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관련 수치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액은 동기 대비 47.1% 증가하고 서버, 광모듈, 전자부품 수출은 두 자릿수 성장을 실현했습니다. 글로벌 제조업 제1대국인 중국은 산업사슬과 공급망의 강력한 회복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산업사슬과 공급망의 안정적인 닻이 되었습니다. 2025년 3월 습금평 주석은 국제상공계 대표들을 접견하면서 글로벌 산업사슬과 공급망의 안정을 공동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는 글로벌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보장이라고 표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세계화 지역 경제에 적극 융합되면서 자체 발전과 경쟁력 향상뿐만 아니라 현재 산업 발전, 글로벌 산업사슬, 공급망 안정을 위해 기여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과 합작해 건설한 세르비아 휴머로이드 로봇 공장이 지난 8월 샤바치에서 본격적인 규모화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이 공장은 유럽 최초의 휴머노이드 로봇 대규모 생산 기지입니다. 세르비아 부치치 대통령은 우리에게서 샤바치에서 발생한 모든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으며 우리는 유럽의 휴머노이드 로봇 규모화 생산의 선구자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 들어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관련 제품 수출이 빠른 성장세를 유지하는 한편 무역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통 제조업의 중심지인 광동 산두는 레수 가공 정제, 국제 해저 케이블 상륙 지점의 우세와 연산력 인프라를 통해 더 큰 해외 진출의 전 과정 완결 구조를 갖췄습니다. 이로써 해외 사용자는 합법적인 통로를 통해 산두에 배치한 대형 AI 모델과 연산력 서비스를 신속하게 호출할 수 있습니다. 현재 더 큰 호출량은 매일 평균 100억 건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산도화교경제문화합작시험국관리위원회 조한정 부조임은 성능이 탁월한 대형 AI 모델과 연산력 전력을 결합해 중국은 서비스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외에 진출시키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국내 연산력을 이용한 해외 호출을 통해 전력 가치를 20배나 제고할 수 있습니다. 산업사슬과 공급망의 해외 진출을 다그치는 동시에 우리나라는 선진 기술 경험과 실천 성과가 국제 표준으로 전환하도록 적극 추진했습니다. 올 들어 우리나라는 국제표준화기구와 국제전기공업위원회에서 200여 개 국제표준 재정을 주도하고 전고체 배터리, 휴머노이드, 로봇 데이터 세트 등 새로운 국제표준 제안을 제기해 글로벌 산업사슬과 공급망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과 신흥산업의 규범적이고 질서 있는 발전에 표준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통 제조업의 전반 사슬이 경매 뿌리를 내리고 산업 클러스터가 함께 협력해 해외 진출하며 나아가 신흥산업이 표준을 통해 생태계의 해외 진출을 선도하기까지 중국 기업은 다원화 경로를 통해 해외 생산 사슬과 공급망의 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무부 부장조리 장력은 당면 글로벌 경제 성장은 무기력하고 글로벌 무역이 많은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중국의 대외 무역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 속에서 발전하면서 글로벌 경제 성장과 생산 공급망의 안정에 지속적인 확실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1: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조락재 위원장이 20일 북경에서 인도네시아 인민협상회의 무사니 이장을 접견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최근년간 두 나라 관계가 량화한 발전세를 보이고 있으며 습금평 주석과 프라보오 대통령은 지역과 세계에서 영향력을 갖춘 두 나라 운명 공동체 구축에 대해 중요한 공동인식을 달성하고 두 나라 관계 세장을 열어놓았다고 표했습니다. 중국은 인도네시아와 함께 두 나라 정상의 전략적 인솔 아래 두 나라 친선 사업이 부단히 새로운 성과를 거두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중국 전국인대는 인도네시아 인민협상회의와 함께 밀접한 왕래를 유지하고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며 국가관리 경험을 널리 교류하고 자국의 국가발전과 진흥을 위해서 기여할 것입니다. 무사니 이장은 인도네시아와 중국은 두터운 친선을 갖고 있으며 이번 중국 방문을 통해 두 나라 관련기구와 인민 사이의 친선 협력을 밀접히 하고 두 나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끊임없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인민협상회의는 중국 전국인대와 함께 교류를 강화하고 제 분야 협력의 깊이 있고 실속 있는 발전을 추진할 것입니다.
0: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조락재 위원장이 20일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오스트랄리아 연방의회 중의장 딕과 회담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지난해 습금평 주석과 알버니스 총리가 북경에서 성공적으로 회담하고 두 나라 관계 발전을 위해 새로운 전략적 지침을 제시했다고 표했습니다. 중국은 오스트랄리아와 함께 두 나라 지도자의 중요한 공감대를 잘 이행하고 친선 교류를 밀접히하며 정치적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실무 협력을 확대해 두 나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서로 평등하게 대하고 공통점을 찾고 차이점을 보려하며 호기 협력을 견제하는 것은 두 나라와 두 나라 인민의 근본 이익에 부합된다고 표했습니다. 쌍방은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관심사를 존중하고 분쟁과 민감한 문제를 잘 처리해야 합니다. 실무 협력을 심화하고 전통 분야 협력을 강화하며 녹색 발전, 디지털 경제 등 분야 협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교육, 문화, 관광, 지방, 청년 등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계속 심화하고 두 나라 친선의 민심 기반을 튼튼히 다져합니다. 다자간 조류를 강화하고 보다 공정하고 합리한 글로벌 관리 체계 구축을 추진해야 합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중국 전국인대는 오스트랄리아 연방의회와 함께 립법기구의 다차원 친선 대응을 강화하고 쌍무협력에 유리한 법률문서를 제정하며 의회연맹 등 다자 기재 내에서 소통과 협력을 밀접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또 중국의 친환경 발전 추진 상황을 소개하면서 중국은 오스트랄리아와 함께 경험을 교류하고 협력을 심화하며 글로벌 녹색 전환을 위해 함께 기여하랜다고 표했습니다. 딕 총리장은 당면 두 나라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경제무역 왕래를 통해 두 나라는 신뢰를 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중국을 방문한 대표단은 역내 다양한 지역과 당파 출신 성문들로 구성되었지만 모두가 두 나라 관계에 안정한 발전을 지향합니다. 오스트랄리아는 한계 중국 정책을 견제하며 중국과 함께 재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호혜 상생을 실현하길 바랍니다. 오스트랄리아 중요는 중국 전국인대와 함께 소통과 교류를 강화하고 쌍방간 실무 협력에 보장을 제공할 것입니다. 조릉이 회담에 참가했습니다.
1: 한 나라 두 가지 제도의 뛰어난 기여자이며 유명한 애국 인사며 걸출한 사회 활동가이며 중국 공산당의 치밀한 벗이며 중국 이민 정치 협상회의 제10기, 제11기, 제12기, 제13기 전국위원회 부주석이며 향항 특별행정구 제1임, 제2임 행정장관인 동구나 선생의 공공 추모식이 21 향항 비니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동구나 선생은 2026년 9월 8일 오후 9시 57분 89세를 일기로 향항에서 별세했습니다. 동구나 선생이 병원에 있는 동안 주왕은 그의 병세를 깊이 관심하고 습금평 등 주왕 지도 동지들은 향항 주재 주왕정부 련락 방공실이 지시해 위문과 안부를 전하고 최선을 다해 치료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동구나 선생이 별세한 후 습금평, 리강, 조락제, 왕호령, 재기, 정설상, 리희, 한정, 호금도 등 동지들이 여러 가지 형식으로 동구나 선생의 별세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그의 유가족에 심심한 위로를 전했습니다. 주왕의 위탁을 받고 중공중앙정치국 위원이며 전국정협부주석인 석태봉, 전국정협부주석 량진영, 전국정협부주석이며 비서장인 왕동봉, 중공중앙향항오문 사무판공실 주임이며 국무원 향항오문 사무판공실 주임인 하보룡, 향항특별행정구 행정장관 리가초가 공공추모식에 참석했습니다. 21일 오전 향항 비니관에 마련된 동구나 선생의 령당의 분위기는 숙연하고 장엄했으며 애도곡이 낮게 흘렀습니다. 령당 정중앙 우에는 동구나 선생을 깊이 애도한다는 현수막이 걸렸고 아래는 동구나 선생의 영정이 놓여있었습니다. 동구나 선생의 령구에는 중화민공화국 국기가 덮여있었고 영정사진 앞에는 동구나 선생 가족들이 진정한 화환이 놓여있었습니다. 오전 9시 동구나 선생의 공공추모식이 시작되었고 모든 참석자들이 일어서서 묵념했습니다. 공공추모식은 동거나 선생 장례위원회 부주임 위원인 량진영이 진행했습니다. 장례위원회 주임 위원인 석태봉이 공공추모식의 추도사를 당독했습니다. 추도사에서 석태봉은 한나라 두 가지 제도의 뛰어난 기여자이며 유명한 애국인사이며 걸출한 사회활동가이자 중국 공산당의 치밀한 벗인 동구나 선생의 일생 그리고 국가와 향항, 사회를 위해 이룬 중요한 공적을 되새겼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이 자리로 동구나 선생 영정에 세 번 절하고 고인의 령구 앞에 다가서서 위대한 애국 인사와 마지막 작별을 구하고 동구나 선생 유가족에게 위로를 표했습니다. 향항 주재 조항기구 책임자, 향항특별행정구장부 주요관은 향항특별행정구 전국인대대표, 향항특별행정구 전국정협위원, 향항각계 대표들이 공공추모식에 참석했습니다. 주황관련 부문, 내재관련 선구와 자치구, 직할시, 향항각계 인사와 기구단체, 그리고 동구나 선생의 생전지인들이 조선과 조서를 보내왔습니다.
0: 2026 세계대중과학 소양증진대회가 20일 북경에서 개막했습니다. 참석 인사들은 습금평 주석이 초대 대회에 보낸 축전 정신에 따라 중국은 전 국민 과학 소양 향상 활동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 세계 대중과학 소양 기구 설립을 공동 발의해 글로벌 과학 소양 구축과 협력에 적극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참석 인사들은 인류가 지능형 사회로 나아가는 만큼 과학 기술로 대중의 과학 문화적 소양을 키우고 글로벌 문명 창의를 실천해 각국의 과학 보급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과학기술 관리 체계를 보완해 지능형 사회가 선한 방향으로 발전하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2개 국가와 국제기구에서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1: 국무원 보도판공실이 20일 15차 5개년 전망계획 량환 출발 주세 소식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발표 후에서 시장감독관리총국 관계자가 15차 5기는 전망기획 기간 우리나라는 시장 종합 감독관리 능력과 수준을 빠르게 높여 초대형 시장에 부합하는 감독체계를

0: 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기획 요강은 전국 통일 대시장 구축을 심층 추진하고 품질 강국 건설을 가속하며 식품, 의약품 안전 감독 관리를 강화하는 등 일련의 중대 과제를 포착했습니다. 시장 감독 관리 전국 대변인이며 부국장인 소규는 15차 5기는 전망기획 기간 감독 관리 규범화와 발전 촉진을 균형 있게 추진해 통일되고 개방적이며 경쟁력 있고 질서적인 시장 체계 구축과 풀어줘서 활력을 높이는 한편 관리도 따라가는 경제 질서 마련에 유력한 버팀목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규 부국장은 시장 퇴출 경로를 원활히 해 장기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거나 영업을 중단한 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퇴출시킬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이로써 시장의 진입과 퇴출의 순환을 이루고 낡은 것을 걸러내고 새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또한 표준선도, 가격 단속, 품질 감독 등을 종합 활용해 과도한 저가 경쟁을 관리하고 경영 주체가 가격 후려치기가 아닌 품질과 효율 제고에 힘을 쏟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15차 5기는 전망기획 기간 우리나라는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두드러진 문제를 집중 정비하고 온라인 판매, 생방송 판매 등 경영 활동을 지속적으로 규범하게 됩니다. 저질, 저가 문제는 복합 대응책을 강구해 시장 경쟁을 가격 겨루기에서 품질 겨루기라는 선순환 궤도에 조속히 전환시킬 것입니다. 이 밖에 반독점, 부당 경쟁에 대한 집법력을 강화하고 독점 위험 부담, 조기 경보 등 기술력을 높이며 경영자 집중 심사의 질과 효율을 개선하게 됩니다. 특히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데이터, 알고리즘, 규칙, 이용량 등 감독을 강화하며 플랫폼 문지기 책임을 확실히 해 플랫폼 경영의 혁신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추진할 것입니다.
1: 9월 중순 하북송 석가장시 조현의 배밭에 북눈이 찾아왔습니다. 농가마다 클라우드 갑판대를 차려놓고 감칠맛 나는 눈꽃배를 포장해 해외시장으로 송출합니다. 특별기획 북년, 오늘은 눈꽃배의 해외 진출을 보내드립니다. 새벽 5시 동력이 트면서 안청천과 관홍들이 작업 복장 차림에 도구를 챙겨들고 배밭에서 바쁜 일과를 시작합니다. 올해 고목 배밭은 풍작입니다. 안청천의 지휘 아래 광주리를 가득 채운 배가 출정을 기다립니다. 안청천은 캄보자에서 받은 조문서를 보이며 이미 계약금 30%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안청천은 조문서를 들고 소들로 창고로 향합니다. 해외로 나가는 주문인 만큼 직접 품질을 꼼꼼히 챙깁니다. 올해 배 수출 통행증을 확보하면서 안청천은 자체로 재배한 과일을 동남아로 직접 수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지능형 검축 시스템을 특별히 도입하고 수출하는 모든 과일이 수출 검역 기준에 도달하도록 확보했습니다. 안청천에 따르면 검축기를 통해 빛의 원리로 크기, 당도, 과일 모양, 경도를 물론 병충해 여부까지 확인하며 좋은 과일을 손별해낸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청천이 관심하는 것은 결코 배뿐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대대손손 배를 재배해온 농가들은 그의 더 큰 관심 대상입니다. 안청천에 따르면 직원 모두가 현지 마을 주민들입니다. 공장은 규모가 크지 않지만 해마다 100개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배를 선별하는 일꾼 손소 씨는 7월부터 시작해 6개월 내지 7개월 동안 역에서 일할 수 있다며 집에서 아이와 부모도 돌볼 수 있고 급여도 만족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해가 저무는 가운데 하루 종일 바삐 돌아친 안청천은 잠시마다 휴식을 취했습니다. 올해 생산한 배가 곧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면서 내년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시작한 수출 사업은 시간이 흐르면서 물량과 수출국이 늘고 있습니다. 내년 7월에 유럽과 미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안청천은 가장 바쁜 계절을 맞이할 것입니다.
0: 국문 보도 판공실이 21일 새로정의 분투자 중요의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법원 개통의 대표 5명이 대중들이 공평과 정의를 체감하고 획득감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주지로 중요의 기자들과 교류하며 민사재판, 미성년자재판, 지식재산권재판, 환경자본 분야의 재판과 집행 등 분야의 실천과 소감을 공유했습니다.
1: 제10회 아시안게임이 20일 개막 후 첫 경기를 맞이했습니다. 현재 중국 대표팀은 금메달 11개,

0: 은메달 6개, 동메달 3개로 메달 순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중국 대표팀의 첫 금메달은 현대 여자 5종 단체전에서 나왔습니다. 경기 후 팀원 중 한 명인 맹흠 선수는 강한 실력의 한국팀을 상대로 팀원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표했습니다. 맹흠 선수는 오로지 승리를 위해 싸워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고 표했습니다. 경기 전에 구체적 대책을 논의하고 감독이 포착한 기술과 전술을 모두 소화하고 자신의 모든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남자 개인전에서 리 류창 선수가 역전극을 펼치며 금메달을 따내면서 중국 대표팀은 현대 5종 경기에서 이미 금메달 2개를 따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절인 3종 여자 개인전에서도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 림 흠요 선수가 57분 37초의 성적으로 우승을 차지하면서 중국 대표팀은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의 첫 티켓을 확보했습니다. 여자 10m 공기소총 단체 결승전에서 한가요, 왕자비, 도우신 선수들로 구성된 중국 대표팀이 1904.2환의 성적으로 세계 기록을 깨면서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올해 16세인 도우신 선수는 중국에서 가장 젊은 아시안게임 사격 챔피언으로 거듭났습니다. 수영 종목에서 우자적 선수가 여자 200m 접영 경기에서 대회 기록을 깨고 우승을 거머쥐고 베테랑인 리 빙결 선수는 여자 자유형 1500m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남자 자유형 100m 경기에서 올림픽 챔피언 반전락 선수가 우승하고 여자 평형 50m 경기에서 중국 당전정 선수가 우승했습니다. 그리고 남자 100m 배영 결승전에서 베테랑인 소가여 선수가 또다시 52초대 기록을 세우면서 대회 기록을 깨고 우승했습니다. 여자 자유형 100m 계주 경기에서 중국팀은 역시 대회 기록을 경신하는 성적으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무술 종목에서 중국 동심 선수가 제차 여자 태극권 태극금 종합 경기에 금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1: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전한 데 따르면 미국은 예멘 후티 무력과 소통을 유지하고 있으며 후티 무력은 미국과 교전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날 미국 언론은 미국 관원의 말을 인용해 미군은 예멘 후티 무력을 공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강설화, 김정기였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오스트랄리아에서 성장 공간을 넓혀가는 중국 전기 자동차 기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6 오스트랄리아 전기 이동 박람회가 18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열렸습니다. 박람회에서 여러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브랜드가 신차를 출품했습니다. 현장에서 인터뷰에 응한 많은 관계자들은 오스트랄리아 전기차 시장이 계속 성장하면서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기술 혁신과 현지화 운영으로 오스트랄리아 시장을 한층 더 깊이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행사장에는 체리, 광주 자동차, 상해 자동차 명자, 장성, 지크, 비아디 등 중국 자동차 브랜드가 순수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신에너지 차량을 집중 전시했습니다. 많은 현지 소비자들이 부스앞에서 차량 정보를 문의하고 시승을 예약하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남 오스트랄리아 캥거루 섬에서 온 스텐 씨는 중국 브랜드 전기차를 약 8개월간 사용했습니다. 스텐 씨는 박람회에서 새 모델을 보고 현재 타고 있는 차를 새 것으로 바꿀까 고민 중이라며 중국 자동차를 정말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박람회 최고 경영자 댄 시저는 올 들어 오스트랄리아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뚜렷하다고 표했습니다. 차량 요지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이 전기차의 실용적인 장점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댄 시저는 오스트랄리아는 국토가 넓고 장거리 이동 수요가 많아 과거에는 전기차 주행 거리 등을 걱정하는 시각이 있었으나 선택 가능한 차종이 늘고 실제 이용 경험이 쌓이면서

인식이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기차가 오스트랄리아에서도 일상 이동 수요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다는 점을 사람들이 점점 더 인식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시장 지표도 이런 변화를 보여줍니다. 오스트랄리아 연방 자동차 산업 협회에 따르면 올해 8월 오스트랄리아 순수 전기차 판매는 27,089대로 전체 신차 판매의 24.9%를 차지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171% 증가했습니다. 같은 달 신차 판매 상위 10개 브랜드에는 비아디, 장성, 상해 자동차 명자, 지리, 체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행시장은 중국 자동차 브랜드의 오스트랄리아 진출이 현지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차는 스마트 기술과 사양,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높고 각 시장 수요에 맞춰 제품을 빠르게 조정하는 중국 업체들의 실력도 인상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제리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법인 사장 루어는 오스트랄리아 소비자의 중국 전기차 브랜드 수용도가 계속 높아지는 근본 이유로 중국 전기차의 종합 경쟁력을 꼽았습니다. 루어는 기술뿐만 아니라 디자인, 품질, 가치 그리고 다양한 신에너지 동력 선택지를 갖췄기 때문이라며 중국 전기차의 경쟁력은 결코 가격 하나만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브랜드의 오스트랄리아 진입이 늘면서 현지화 운행은 시장 확대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상해 자동차 명작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시장 총괄 디미트리 안드레아 디시트는 오스트랄리아 소비자에게 고유의 운전 습관과 제품 수요가 있는 만큼 차량 주행 설정, 사양, 색상 등을 이에 맞춰 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 자동차 국제 오스트랄리아 법인 시장부 관계자 원희곤 씨는 현지 판매업체 49곳을 지정했고 올해 60곳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스트랄리아의 현지 부품 창고를 건설해 소비수와 부품 공급 효율을 높이고 내년에는 현지 수요에 맞춰 2개에서 3개 차종을 추가로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댄시저는 앞으로 더 많은 오스트랄리아 소비자가 중국 신에너지 차를 체험하면서 중국 브랜드의 오스트랄리아 시장 성장 공간이 보다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오스트랄리아에서 성장 공간을 넓혀가는 중국 전기 자동차 기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설의 강소래였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함강은입니다. 먼저 학습 시간을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혁신과 감독관리의 균형을 강조하는 글로벌 인공지능 윤리 론던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수석 시간에는 철새의 이동 생명선을 공동수호하는 중국과 아시아 태평양 동반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중국 공산당의 행동 지침이고 당과 국가가 반드시 장기적으로 견지해야 할 지도 사상입니다.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학습 요강을 통해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적이고 개통적이며 깊이 있게 전해드립니다.

0: 오늘 시간에는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당과 국가가 반드시 장기적으로 견지해야 할 지도 사상이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정체적 목표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치 체계를 수립하고 사회주의 법치 국가를 건설하는 것임을 명확히 한 것. 반드시 사회주의 기본 경제 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시장이 자원 배분에서 결정적 역할을 일으키게 하고 정부의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키며 새로운 발전 단계를 파악하고 혁신, 조화, 녹색, 개방, 공유에 기초한 새로운 발전 이념을 관찰하며 국내 대순환을 추출하고 국내 순환과 국제 순환이 서로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 구도를 서둘러 구축하며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고 발전과 안보를 통일적으로 계획할 것을 명확히 한 것. 신시대 당의 강군 목표는 당의 지휘에 복종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고 기풍이 훌륭한 인민 군대를 건설하고 인민 군대를 세계 인류의 군대로 건설하는 것임을 명확히 한 것. 중국 특색의 대국 외교는 민족의 부흥을 위해 복무하고 인류의 진보를 촉진하며 신형의 국제 관계 구축을 추진하고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하는 것임을 명확히 한 것. 전면적인 종음 지당의 전략적 방침을 명확히 하고 신시대에 있어서의 당 건설의 총적 요구를 제기하여 당의 정치 건설, 사상 건설, 조직 건설, 기품 건설, 교류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제도 건설을 그 전반 과정에 일관시키며 부패 척결 투쟁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당을 관리하고 당을 다스리는 정치적 책임을 관찰하며 위대한 자기 혁명으로 위대한 사회 혁명을 선도할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14개 견지란 바로 모든 사회에 대한 당의 령도를 견제하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견제하며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것을 견제하고 새로운 발전 이념을 견제하며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인민의 권리 행사를 견제하고 의법치국의 전면적인 실시를 견제하며 사회주의 핵심 가치 체계를 견제하고 발전 과정에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것을 견제하며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견제하고 총체적인 국가 안보관을 견제하며 인민 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인 용도를 견제하고 한나라 두 제도를 견제하고 조국 통일을 추진하며 인류 운명 공동체의 구축을 견제하고 당을 전면적으로 오음하게 다스리는 것을 견제하는 것이다. 13개 방면의 성과란 바로 당의 전면적인 령도의 견지, 전면적인 종음지당, 경제건설, 개혁개방의 전면적인 심화, 정치건설, 의법치국의 전면적인 실시, 문화건설, 사회건설, 생태문명건설, 국방 및 군대건설, 국가안전수호, 한나라 도제도의 견지와 조국통일의 추진, 외교 사업 등에서 이룩한 역사적 성과와 발생한 역사적 변혁이다. 6개 반드시 견지란 바로 반드시 인민지상주의를 견지하고 반드시 자신자립을 견지하고 반드시 소종혁신을 견지하고 반드시 문제의식을 견지하고 반드시 체계관념을 견지하고 반드시 전화를 품는 것을 견지하는 것이다. 10개의 명확, 14개 견지, 13개 방면의 성과, 6개 반드시 견지는 내적으로 연결된 요기적인 통일체로서 우리 당이 세계를 인식하고 세계를 개조하는 과정에 거둔 소중한 경험과 중대한 성과가 응집되어 있고 리론과 실제 상호 결부 및 인식론과 방법론의 상호 통일이라는 선명한 특색을 구현하고 있으며 함께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과학적 체계를 구성했다. 이 과학적 체계는 논리가 오밀하고 내포가 풍부하며 체계적이고 전면적이며 내용이 넓고 심오한 것으로서 막스주의 철학, 막스주의 정치 경제학, 과학적 사회주의를 관통하고 역사와 현실, 미래를 관통하고 개혁과 발전과 안정, 내정과 외교와 국방, 당과 나라와 군대를 다스리는 등 제반 분야를 포괄했으며 전통을 견지하면서도 많은 새로운 견해를 내놓음으로써 막스주의를 풍부히 하고 발전시키는 데 창조적인 기여를 하고 중화의 우수한 전통 문화를 존승하고 발전시키는 데 역사적인 기여를 했으며 인류 문명 진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세계적인 기여를 했다. 다섯째, 새로운 사상은 새로운 실천을 지도하고 새로운 사상은 새로운 로종을 선도한다. 신시대의 당과 국가 사업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역사적인 변혁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당좌왕과 전당의 핵심인 습금형 총소기가 기자비가 돼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습금형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과학적으로 인도했기 때문이다. 신시대에 들어선 후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좌왕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전략적 전 국면과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당의 기본 이론, 기본 노선, 기본 방략을 전면적으로 관찰하며 위대한 투쟁, 위대한 공정, 위대한 사업, 위대한 꿈을 총람하면서 일련의 전략적 조치를 강구하고 일련의 변혁적인 실천을 추진하여 일련의 돌파적인 진전을 이룩하고 일련의 대표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정치, 경제, 의식 형태, 자연계 등 방면의 위험과 도전에 따른 시련을 이겨내면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난제를 많이 해결하고 먼 장래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중대한 일과 중요한 일들을 많이 성사시켰으며 경제의 빠른 발전과 사회의 장기적인 안정이라는 이대 기적을 창조하고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성과를 창조했다. 습금형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신시대의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위대한 실천 속에 뿌리내리고 리론적 지도와 실천적 모색의 상호 통일을 견지하면서 실천을 지도하고 추진하는 과정의 거대한 진리의 힘과 독특한 사상적 매력을 과시함과 아울러 실천의 검증을 받고 실천의 위력이 부여된 강대한 사상 무기이다.
1: 지금까지 학습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2: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2: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1: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혁신과 감독관리의 균형을 강조하는 글로벌 인공지능 윤리론단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0: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UN 교육과학문화기구와 사우디아라비아가 공동 주최한 제4차 글로벌 인공지능 윤리론단이 15일부터 17일까지 기간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열렸습니다. 론단은 인공지능의 윤리 원칙을 실행 가능한 관리 방안과 실시 조치로 전환시켜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광범위한 혜택을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당면 인공지능 관리에 감독관리 진척과 기술 승격의 불균형, 글로벌 자원과 참여권의 불균형 등 문제가 존재하므로

맹 방법 등 문건을 출범해 생성식 인공지능 서비스의 등록 업무를 전개하고 인공지능의 안전과 신뢰성, 통제 가능성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논단에 참가한 일부 업계 인사들은 인공지능 감독 관리 면에서 중국이 출범한 법률과 법규는 중국이 기술 혁신을 추진하는 동시에 인공지능이 동반하는 위험 부담을 깊이 중시하고 입법을 통해 위험 부담을 관리 통제하며 첨단 기술이 정확한 궤도에서 발전하도록 확보하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인정했습니다. 호북대학 컴퓨터학원 교수 정력은 중국은 인공지능 관리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데이터, 연산력, 연산법 등 면의 관리를 끊임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전망성 배치는 인공지능이 통제 가능한 방향을 따라 건전하게 발전하고 사회 민생을 도모하도록 보장했습니다. 논단 기간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인공지능 윤리 기본 원칙, 인공지능 리스크 관리 기틀, 데이터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하는 인공지능 규제 면의 업무를 소개했습니다. 유럽도 인공지능 규제 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유럽동맹은 지난 8월 2일부터 인공지능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시스템 위험 부담을 초래하는 통용 인공지능 모형에 대해 공급업체가 반드시 추가 의무를 이행하고 대규모 위해성의 유발을 방비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를테면 인터넷 공격, 모형 통제 불능, 기본 권리 침해 등입니다. 중국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시종 국제 공공 제품의 제공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과를 공유하는 면에서 중국은 오픈소스 인공지능 모델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실제적 조치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의 특혜 공개를 추진하고 글로벌 스마트 격차를 메우기 위해 중국의 힘을 이바지했습니다. 올 7월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중국 인공지능 오픈소스 대형 모델의 다운로드 수가 이미 100억 차를 돌파했습니다.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의 무국경 인공지능 윤리 전문가 인터넷 회원인 시브 얀센은 오픈소스 모델과 개방 가중치 모델 면에 대한 중국의 기여를 긍정적으로 보면서 중국의 일부 모델은 전 세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모델에 대한 전 세계의 신뢰도가 끊임없이 상승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관리를 보완하는 면에서 중국은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모으고 협력을 심화하는 한편 각국과 함께 공정하고 합리한 글로벌 인공지능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글로벌 인공지능 관리 창의를 제출한 중국은 연 8년 동안 글로벌 인공지능 대회를 개최하고 세계 인공지능 협력기구의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실리를 공유하도록 촉진하는 한편 공동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중국 방안을 기여했습니다. 리야드에 위치한 국제인공지능연구와윤리센터는 중국대학과 과학연구기구와 함께 동반자 관계를 적극 구축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대리주임 마지드 알리 셰헤리는 인공지능 혁신과 감독관리의 균형을 추진하는 면에서 중국이 국제협력을 선도하고 첨단 기술이 발전하는 과정에 탈전하지 않도록 확보함으로써 전 인류의 복지를 적극 도모하길 바란다고 표했습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아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3: 계속해서 뉴스 주조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절세의 이동 생명선을 공동 수호하는 중국과 아시아 태평양 동반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 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그 후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3: 철새는 생태환경의 청우개입니다. 세계에서 조류자원이 가장 풍부한 나라 중 하나인 중국은 전 세계 철새의 다국 간 이동에 중요한 통로입니다. 전 세계 주요 철새 이동 통로 9개 중 4개는 중국 영내를 지납니다. 삼림과 해양과 함께 지구의 3대 생태계로 불리는 습지는 많은 조류의 생명의 보금자리입니다. 습지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은 철새 이동 통로를 보호하는 중요한 고리입니다. 최근 년간 중국은 습지 보호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힘써 추진함으로써 습지 보호와 보건 사업에서 역사적 성과를 거뒀습니다. 당면 중국의 습지 면적은 아시아에서 제1위, 세계에서 제4위에 놓였으며 중국의 국제 습지 도시 총수는 세계 제1위를 차지합니다. 2024년에 중국 황해 발해 철새 서식지가 세계 유산명부에 등재됐습니다. 려宁성 단동의 암덕강구에서 상해 숙명의 동탄까지 산동 동영의 황하구에서 하북 창주의 남대항까지 많은 습지는 철새가 서식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와 공생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의 터전이 됐습니다. 미얀마 자연보호협회 집행주임 베이표야는 장기간 중국 전문가들과 합작을 진행해 왔습니다. 베이표야는 최근 년간 강소의 염성, 황하 삼각주의 국가급 자연보호구를 건설하는 것을 통해 중국은 습지 생태를 현저하게 개선하면서 동아시아와 오스트랄리아 철새 이동 지역에서 모범이 됐다고 칭찬했습니다. 한국 조류학자 리기섭은 핵심 조류의 서식지를 보호하는 면에서 중국은 행동이 빠르고 효과가 좋았다며 강소성 동태의 조잔이 상해 숙명의 동탄 등 비내 습지는 생태보호원을 거쳐 갈수록 더 많은 희귀 질새를 끌어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습지보호법을 출범하고 일련의 국제습지, 국가습지공원을 건설하며 습지보호에 관한 내용을 올해 새로 반포한 생태환경법전에 포함시키는 등 중국은 습지보호 분야에서 완전한 체계를 구축해 보호와 발전을 병행하는 새로운 경로를 개척했습니다. 기르기즈스탄 생태학자 바크트베크 세프바예브는 15차 5개년 전망 계획 요강에서 중국은 기함종, 관근종에 대한 보호를 중점으로 중요한 서식지, 생태벨트와 철새 이동 통로에 대한 보호와 복원을 강화할 것을 명확히 제기했다며 이는 생물 다양성 보호 분야에 대한 중국의 전망성을 구현했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트랄리아 환경보호인사며 공공정책분석가인 자니스 벨트는 생태환경립법을 체계화로 매진시키고 중요한 철새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중국은 상부 설계를 보완하고 제도 보장을 건전히 했으며 이런 방법은 참고적 이의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지구 생명 공동체를 함께 건설해야 합니다. 지구로 하여금 생기가 차넘치게 하는 생물 다양성은 인류의 생존과 발전의 기반입니다. 중국은 가국과 함께 철새 이동의 생명선을 함께 보호하면서 지구 생명 공동체 건설을 위해 생동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철새 보호 분야의 다국 협력은 공중에서 볼 수 없었던 통도를 진실하고 구체화하면서 생명의 여정을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동아시아 오스트랄리아 철새 이동 구역 동반자 관계 협정 사무국 최고 경영자 제니퍼는 철새의 이동을 위한 중국의 노력과 기여에 대해 그 영향은 국경을 훨씬 초월한다고 말했습니다.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는 공동 목표를 둘러싸고 중국은 선후에 오스트랄리아, 한국, 뉴질랜드, 러시아 등 나라와 함께 양자간 철새 보호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두루미와 따오기 등 멸종 위기 종의 다국 간 감축 보호 사업에 기재적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중국 단동의 암덕강구와 뉴질랜드 미란다 보호구역이 말리나 상거했지만 밤꼬리 도요새의 이동 통로를 함께 보호함으로써 20여 년 동안 많은 미담을 전했습니다. 뉴질랜드 전 총리 저신다 아던은 뉴질랜드와 중국을 오가는 밤꼬리 도요새를 언급하면서 언제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15년부터 파양호 보호구와 몽골국 야생생물과학과 보호센터는 제두루미를 둘러싸고 과학연구와 협력을 전개했으며 몽골국 항류연구 전문가들은 여러 해 동안 중국에 와서 제두루미의 월동 상황을 추적 관찰했습니다. 몽골국 야생생물과학 및 보호센터 주임 나무바야르 바트바야르는 10여 년 동안 중국은 생태환경정책을 끊임없이 완비화했으며 특히 습지보호 분야에서 이미 지역의 우수한 본보기가 됐다고 인정했습니다. 습지보호를 기반으로 삼고 중국은 다국적 협력을 통해 각국과 함께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아름다운 화폭을 함께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 수속 시간이만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열어봐라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의 함강이었습니다.
4: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5: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4: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5: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4: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5: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4: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인생의 방향은 어느 날 갑자기 크게 바뀌기보다 아주 작은 변화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제와 같은 생각에서 한 걸음 벗어나 새로운 생각을 품고 익숙한 습관 하나를 바꾸고 오늘 해야 할 일을 조금 더 정성껏 해보는 것. 별것 아닌 듯한 작은 변화가 시간이 흐르면 삶의 풍경을 전혀 다르게 만들어 놓습니다. 변화란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드는 일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조금씩 나를 옮겨가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되고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화 속에서도 내가 소중하게 지켜야 할 것을 잃지 않은 것입니다. 네, 내일부터 아주 작은 것 하나만 바꾸어 보면 어떨까요? 생각 하나를 바꾸고 말 한마디를 바꾸고 하루의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 그 작은 시작이 훗날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전환점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라디오의 세상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강소라입니다. 오늘은 작은 변화가 만드는 레일이라는 짧은 글을 전해드리면서 프로를 시작해보았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첫 코너죠. 학습 시간 보내드리겠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 개혁을 갈증 전면 쪽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강농, 해농, 분농 지원 제도를 보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현역에서 보민 산업을 촉진하는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산업을 진흥시키는 것은 향촌진흥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입니다. 현식의 농업 경영에 효익이 낮고 농민의 소득 증대와 치부가 어렵고 향촌의 건설과 발전이 뒤떨어진 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역에서 보민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특색 농상품 사업을 잘해나가는 것을 둘러싸고 현재 실정에 맞게 농업과 농촌의 특색 자원을 개발하며 선도 기업의 발전을 강화하고 산업사슬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발전성과 혁신성을 띈 산업발전 모델을 발전시키고 우수한 브랜드 형상을 수립하여 향촌 산업의 전 과정에 대한 고도화를 추진함으로써 시장 경쟁력과 지속가능한 발전 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대농업관과 대식품관 이름을 수립하고 농업, 림업, 목축업, 업을 함께 발전시켜 다원화된 식품 공급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농업 건설이 대산업으로 되도록 해야 합니다. 향촌에서 새로운 산업, 새로운 업태를 육성하고 농업의 여러 가지 기능과 향촌의 다원적 가치를 충분히 발굴하고 1차, 2차, 3차 산업의 융합 발전을 촉진하여 향촌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조성해야 합니다. 현역에서 보민 산업을 발전시키는 출발점은 농민들이 할 일과 수입이 있도록 하는 것이며 농민들을 연합 동원하여 산업을 발전시키는 기제를 완비함으로써 기업과 농가가 산업 사슬에서의 우세를 서로 보완하고 분공 협력하는 구도를 형성하여 농민이 산업 발전과 취업 이전을 통해 산업 부가 가치 수익을 더욱 많이 향유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농민 소득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농촌 기본 공공 서비스 보장 기제를 보완해야 합니다. 현실이 도시와 농촌의 가장 큰 차이는 기반 시설과 공공 서비스에서 직관적으로 나타납니다. 천만 공정 경험을 살려 향촌의 전면적 진흥을 추진하는 장기 효과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공공기반시설 건설의 중점을 계속 농촌에 두고 도농기본 공공서비스의 균등화를 추진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농촌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도입, 건설, 운행관리 및 보호기제를 혁신해야 합니다. 농촌기본 공공서비스 체계를 보완하고 각 지방의 실정과 농민의 수요에서 출발하여 보편적, 기초적, 보장적인 민생건설에 초점을 맞추며 역량을 집중하여 대중들이 느낄 수 있고 접근 가능한 실제적인 일을 잘 틀어주고 조례하며 농촌의 식용수, 도로, 주택 안전 등 기반시설의 부족점을 서둘러 보완하며 농촌의 양로, 교육, 의료 등 공공서비스의 질을 힘써 향상시키고 농촌의 주거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농촌이 점차 현대시 구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농촌 기본 공공서비스 배치를 최적화하고 향촌 인구의 변화 추세에 부응하여 마을 구도, 산업 구조, 공공서비스 배치를 최적화하고 도농학교 공동체, 밀착형 현역 의료서비스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며 기본 공공서비스 공급이 기구 행정지역에 치중하던 것을 상주 인구서비스에 치중하도록 조언해야 합니다. 공공서비스와 사회사업의 농촌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농기본 공공서비스 기준의 통일과 그 제도의 통합을 추진해야 합니다. 요소 우선 보장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향촌진흥은 인재와 자원에 의거해야 합니다. 농업과 농촌의 선차적 발전 요구를 실시하고 도농 간 생산 요소의 평등한 교환과 쌍방향 이동을 제약하는 제도적 장벽을 혁파하여 자금, 기술, 인재 등 생산 요소가 향촌으로 유동되도록 인도하여 농업 생산을 촉진하고 농민 소득을 증가하며 향촌 진흥 요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향촌의 다원화된 투입 기제를 보완하고 농업과 농촌을 일반 공공예산의 우선 보장 범위에 포함시키며 투융자 기제를 혁신하여 재정에서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금융 자원이 편중되며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다원화된 투입 구도를 형성해야 합니다. 경작지를 농작물 재배에 사용하고 량전을 식량 재배에 사용하는 제도적 보상을 강화하고 경작지의 조명 및 벌충 균형 제도를 개혁 보완하며 각종 경작지 조명에 대한 통일 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벌충한 경작지에 대한 품질 검수 기재를 보완하여 균형 기준에 도달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고표준 농지의 건설, 검수, 관리, 보호 기재를 보완하고 건설 투입과 관리 보호 강도를 높여 고표준 농지의 건설 성공률을 확보해야 합니다. 경작지가 기본 농작물 재배에 사용되도록 보장하는 관리 체계를 완비하고 경작지 자원을 과학적으로 합리하게 이용하여 제한된 경작지 자원을 우선 기본 농작물 생산을 보장하는 데 사용합니다. 농민을 통하여 얻은 토지 부가가치 수익을 농민을 위해 사용하도록 촉진하고 토지 양도 수입을 통한 농민 지원 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농촌의 집체 경영성 건설 용지의 시장 진입 개혁을 실세 있게 추진하고 토지 부가가치 수익 분배 기재를 완비해야 합니다. 향촌 인재 대우를 발전 장대시키고 내부 양성과 외부 유치의 결합을 견제하여 향촌 진흥에 대한 인재의 보티목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계속해 고수준의 대외 개방 체제 및 기재를 보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제20기 제3차 전원회의소 통과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에서는 고수준의 대외 개방 체제 및 기재를 보완해야 한다라고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일련의 포치를 내렸습니다. 이는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붕괴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관건적 시기에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이 국내와 국제 두 개 대국을 총괄적으로 고려하여 내린 중대한 전략적 포치로서 현 시기와 향후 한 시기 동안 고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하는 데 근본 준칙과 행동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고수준의 대외 개방 체제 및 기재를 보완하는 중대한 의의를 충분히 인식해야 합니다. 18차 당대회일에 우리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방 전략을 실시하여 대외 개방에서 역사적 성과를 거두고 역사적 변혁을 일으켰습니다. 무역 강국 건설에서 견실한 발걸음을 내디뎌는 바 2023년에 이르러 화물 무역 규모는 7년 연속 세계 제1위를 차지하고 서비스 무역 규모는 세계 앞자리를 차지했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문우 가수가 부릅니다. 소원.

우리가 늘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자연의 생생한 모습을 만나보는 자연의 신비 시간입니다.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심해의 신비한 비밀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인류는 달에 착륙하고 높은 산을 정복하며 넓은 륙지와 바다 표면을 탐험해 수많은 자연의 장벽을 넘어서 왔지만 바다의 가장 깊은 심해는 여전히 인간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미지의 공간으로 남아있으며 햇빛이 전혀 도달하지 않는 끝없는 어둠 속에서도 생명이 스스로 빛을 내며 살아가는 놀라운 모습은 자연이 우리에게 선사는 가장 경이로운 신비 중의 하나입니다. 심해는 수천 미터 아래로 내려갈수록 엄청난 수압과 극도로 낮은 온도, 모기가 턱없이 부족한 극한 환경으로 변하지만 그 곳에 사는 생물들은 오랜 시간 진화를 거치며 몸 구조를 특별하게 변화시켜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기관을 갖추고 모기를 요인하거나 적을 피해 살아가는 독특한 생존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심해 잠수정을 이용한 탐사를 통해 바닷속 열

뚜껑 분출구 주변에서 뜨거운 물과 화학물질을 에너지원으로 삼는 완전히 다른 생태계를 발견했고, 이는 태양빛 없이도 생명이 탄생하고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며 지구상 생명의 기원에 관한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생태계는 식물이 태양광으로 광합성을 해 에너지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동물들이 살아가는 구조를 따르지만, 열수공 주변의 생물들은 화학합성이라는 과정을 통해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태양과는 전혀 상관없이 독립적인 생명의 순환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발견은 과학자들이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기존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심해 바닥에는 죽은 고래가 가라앉아 수백 년 동안 생물들에게 먹이와 서식지를 제공하는 고래락하 현상도 존재하는데, 고대한 고래의 사체가 바닥에 내려앉으면 박테리아, 감각류, 연체 동물 등 수많은 생물이 모여들어 오랜 시간 동안 이곳에서 살아가며 심해 척박한 환경 속에서 잠시나마 풍요로운 생명의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끈질기게 살아가는 심해 생물들의 비밀은 우리가 생각했던 생명의 한계를 넓혀주며, 지구에는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신비가 바닷속 깊은 곳에 가득히 숨어 있음을 말해주고, 우리가 자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겉으로 보이는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지의 세계를 끊임없이 탐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심해 탐사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바다의 80% 이상은 인간이 직접 관찰하지 못한 채 남아있으며, 앞으로의 꾸준한 탐구를 통해 우리는 심해 속에 감춰진 또 다른 놀라운 비밀들을 하나씩 밝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심해 생명들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환경에 적응했을 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의 생태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심해 바닥에 쌓이는 유기물들은 탄소를 오랫동안 가두는 조장소가 돼 지구의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심해 생물들의 몸속에 담긴 독특한 유전자는 의학과 생명공학 분야에서 새로운 연구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에는 심해가 생명이 거의 없는 죽은 공간이라고 여겨졌지만, 수십 년간의 꾸준한 탐사로 인해 그곳이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살아있는 세계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의 모습이 아직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자연의 신비는 눈에 쉽게 보이는 곳에만 존재하지 않고 어둡고 깊은 곳에서도 조용히 펼쳐지고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그러나 심해는 인간의 활동으로 점차 위협받고 있는데, 심해적 광물 채굴 계획과 플라스틱 쓰레기의 침투, 호흡의 남획은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온 심해 생태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한 번 파괴된 심해 환경은 수천 년이 지나도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미지의 신비를 계속 탐구하는 동시에 이 소중한 공간을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춰야 합니다. 인류는 앞으로 더 발전한 탐사 장비를 통해 심해의 더 깊고 먼 곳으로 나아갈 것이지만, 그 탐사의 목적은 단순히 비밀을 캐는 것만이 아니라 자연의 균형을 존중하며 지구가 품고 있는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어야 하며, 바다 깊은 곳에 숨겨진 신비는 언제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자연을 대하라는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선희 가수가 부릅니다. 나는 해바라기.

계속하여 화산의 신비한 힘에 대해 알아봅시다. 인류는 오래전부터 화산 폭발의 모시모시한 모습을 보며 자연의 강대한 힘에 경외감을 느껴왔지만 화산은 단순히 파괴만 일으키는 존재가 아니라 지구 내부에 살아있는 움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문이며 지구가 여전히 활발한 행성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지구 깊은 멘틀에는 매우 높은 온도로 암석이 녹아 만들어진 마그마가 천천히 흐르고 있는데 지각에 균열이 생기면 높은 압력에 밀려 마그마가 위쪽으로 상승하여 지표면으로 분출하는 현상이 바로 화산 활동이며 분출할 때 쏟아져 나오는 용암과 화산재, 유독가스는 주변의 모든 것을 덮고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화산이 오직 재앙만 가져온다고 생각하지만 화산 활동은 지구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도 함께 만들어내는데 흘러나온 용암이 오랜 시간에 걸쳐 식어 암석으로 변하고 풍화 과정을 거치면 미네랄이 풍부한 비옥한 흙으로 바뀌어 농사에 아주 좋은 땅을 만들어주며 화산가스는 대개 조성을 바꾸고 바다의 화학적 균형을 조절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과학자들은 화산에서 분출되는 물질을 분석하여 지구 내부 멘틀의 성분과 온도, 압력 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각판이 움직이는 원리와 지구가 형성되어 온 긴 역사를 추적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얻게 되는데 화산은 우리가 직접 들어갈 수 없는 지구 깊은 곳의 정보를 지표로 가져다주는 자연의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효화산은 수천 년 혹은 수만 년 동안 조용한 상태를 유지하지만 언제든지 다시 활동할 가능성을 품고 있으며 과학자들은 지진 활동, 지표면의 변형, 가스 분출량 변화 등을 관측하며 화산의 폭발 징후를 예측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화산은 자연이 지닌 거대한 에너지를 보여주는 신비한 현상으로 우리에게 자연의 힘은 인간이 쉽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며 자연의 위대함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지구를 살펴야 한다는 깊은 교훈을 남겨줍니다. 화산은 지각판의 경계를 따라 주로 분포하는데 지각판끼리 부딪히거나 멀어지는 곳에서 마그마가 쉽게 솟아오르기 때문에 전 세계 화산의 대부분이 태평양 주변의 띠 모양으로 모여있으며 이곳을 태평양 부리골이라고 부르고 수많은 활화산과 지진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산이 분출할 때 나오는 화산재는 멀리 떨어진 곳까지 이동해 하늘을 어둡게 만들고 햇빛을 차단해 일시적으로 지구의 기온을 낮추기도 하는데 이런 현상은 과거 지구 역사 속에서 기후의 큰 변화를 불러온 사례도 있어 과학자들은 화산 활동과 기후 변화 사이의 관계를 꾸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산 주변의 생물들은 화산 폭발로 모든 것이 파괴된 뒤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부터 서서히 생명을 다시 꽃피우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먼저 작은 미생물과 이끼가 암석에 자리 잡고 그 뒤에 풀과 나무가 자라면서 다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생명의 강한 회복력을 보여주는 자연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화산을 연구하면서 알게 되는 것은 단순히 지구의 구조뿐만 아니라 파괴와 재생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자연의 순환 법칙인데 화산의 폭발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기도 하며 이처럼 창조와 파괴를 동시에 보여주는 화산의 모습은 지구가 품은 가장 경이로운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인류는 과학기술로 화산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자연의 거대한 힘을 완전히 제어할 수는 없으며 화산의 신비를 탐구하는 일은 우리가 지구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 자연의 법칙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36년 종산복 한 벌, 96세로인 검소함으로 6천만 원을 기부라는 제목으로 자신에게는 매우 린색하지만 그 린색함으로 모은 돈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간 왕춘문 로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36년 동안 입은 종산복 한 벌, 7, 80년 동안 사용한 나무 침대 한 장. 절강성 용파시의 98세로인 왕춘문은 자신에게는 매우 린색하지만 그 린색함으로 모은 돈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쏘내려갔다. 1984년 기업을 창업한 이후로 그는 군중들을 위해 다리와 길을 놓고 제방을 쌓았으며 로인복지시설과 유치원을 설립하고 생계곤란지원, 의료지원자선기금을 설립했다. 40여 년 동안 그가 이뤄놓은 자선활동은 셀 수 없이 많다. 2001년 이후로 1인색한 로인은 근 6천만 원의 거금을 기부했다. 하얀 백열등 하나가 등갓도 없이 외로이 매달려 있다. 명파시 용례현 양룡가도 흥화유치원 옆에 한 단층 주택은 왕춘문이 반년 전에 막 이사온 새 집이다. 세멘트 바닥에 대나무 옷걸이, 그가 수십 년 동안 살았던 옛집에 비하면 이곳은 훨씬 호화로워졌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사방은 흰벽으로 칠해져 있다. 갈색빛이 도는 낡은 나무 침대 하나가 벽에 기대어 있고 침대 모서리는 세월에 닦여 윤기나고 매끄러웠다. 이 침대로 말하자면 7, 80년은 되었습니다. 왕춘문은 침대 머리맡을 가볍게 두드리며 평범한 옷으로 말했다. 거실 의자에는 짙은 남색 중산복이 걸려있는데 깃은 달아서 보풀이 일었으며 소매는 굵기가 고르지 않은 바느질 자국이 남아있다. 1990년쯤에 샀습니다. 벽쪽 낡은 옷장에는 같은 양식의 중산복 한 벌과 흰 셔츠 몇 벌이 걸려있을 뿐 텅 비어있었다. 지나온 나날들은 평범하기 그지없었지만 유난히 따뜻했다. 왕춘문은 항상 천으로 된 신발을 신었고 헤어지면 아내가 꿰매어 주었다. 기온우의 기운자리, 그래도 그는 그대로 신었다. 속옷도 꿰매었고 꿰맬 수 있는 것은 버리지 않았다. 사람들이 보면 믿지를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장난기 섞인 미소가 스쳤다. 하지만 나는 신발을 신는 게 아니라 아내의 마음을 신는 겁니다. 아내 진적금을 언급하자 로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72년 동안 풍우를 함께했으며 그녀도 그와 마찬가지로 검소하고 마음이 약했다. 초창기 자선총회가 설립되지 않았을 때에는 돈과 물건을 조난하는 일 대부분을 그녀가 묵묵히 혼자서 해냈다. 2021년 말 그의 아내는 세상을 떠났다. 왕춘문은 지금까지도 그녀가 생전에 꿰매준 옷을 입고 있는 바 마치 그녀가 결코 떠나지 않은 것처럼 말이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다. 별장을 살 돈은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쓰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제 마음을 편하게 하지 별장에 사는 것은 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안심, 이 두 글자는 가벼운 깃털 같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산처럼 무겁다. 왕춘무는 13살의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의지하며 근근특식했다. 소년 시절 제자 생활을 하면서 뼛속까지 시큰시큰 아팠어요. 80여년이 지난 지금 지난 일들을 돌이켜보니 론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남의 고통이 곧 제 고통입니다. 돈을 벌게 되면 반드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20세기 40년대 그는 명예 요흥 직영 판매점 부문에서 제사로 일했다. 장날에 떡을 파는 한 할머니가 홍당을 사러 왔는데 옷이 낡고 몸이 후들거렸다. 왕춘무는 홍당 저울로 그늘 재고 돈을 받은 후 조용히 돈 몇 잔을 종이 봉투 아래에 다시 넣어 주었다. 후에 왕춘무는 전일 촛불 가게에서 제사로 일했다. 19살 나던 해 명예 옛거리에서 한 할머니가 얇은 옷차림으로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피해갔다. 왕춘무는 몸에 걸친 유일한 소모신 아버지의 유품을 더듬으며 생각할 겨를도 없이 벗어서 존당포에 맡기고 돈을 받고 로인에게 건넸다. 찬 바람 속에서 그는 벌벌 떨었지만 마음만은 따뜻했다. 그의 어머니는 생전에 자주 말씀하셨다. 돈이 있으면 자선을 베풀고 돈이 없어도 선한 사람이 되어라. 20세기 80년대의 어느 날 저녁 운명은 그에게 예상치 못한 시험을 내밀었다. 그는 고객을 방문하러 갔다가 큰 개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며 달려드는 것을 보았다.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지만 뒤쪽 바로 가까이에 우물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떨어지는 순간 차가운 물이 가슴까지 차올랐다. 우물벽은 미끄러워 붙잡을 곳이 없었다.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지만 신발 밑창은 닳고 발가락에서는 피가 났으며 의식은 점점 흐릿해졌다. 거의 포기하려는 찰나 행인이 소리를 듣고 그를 구해냈다. 저승까지 한번 갈 뻔했습니다. 왕춘무는 더 이상 나만을 위해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때부터 그는 평생 남들을 도우면서 살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1988년 그는 홍수 피해로 인해 파괴된 고향의 조호다리 건설을 위해 기부했다. 이후 7개 다리와 관련 도로 건설에 약 150만 원을 기부했다. 1990년 만 9천 원을 투입해 사로진 왕의향 촌민들에게 전력을 공급했다. 1992년 왕춘무 생계곤란 지원기금을 설립했다. 1998년 태풍 피해 후 30만 원을 기부해 제방을 쌓았다. 그리고 2009년 명예왕춘문 자손기금회를 설립했다. 2018년 명예현 자손총회와 계약을 맺고 왕춘문 자손 애심기금을 설립해 400만원을 기부했다. 1990년 명예현에는 공립유치원이 단 하나뿐이어서 입학명액이 매우 적었고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는 것이 대학에 가기보다 더 어려웠다. 이에 왕춘무는 직접 유치원을 짓기로 결심했다. 당장 현금이 없었기에 회사를 경영하면서 틈틈이 투자했고 마치 제비가 흙을 물어오듯 조금씩 쌓아올렸다. 200만 원은 당시로서는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후에 그는 또 로인 복지 시설을 지었다. 이유는 단순했다. 당시 명팔보에 침대 한 자리 구하기 어렵다는 기사가 실린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평온한 시선으로 사회의 필요에 따라 지은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10월 27일 왕춘무는 신문에서 자원봉사자 교사 할머니 주수방의 이야기를 읽었다. 70대 은퇴한 교사가 아직도 호남성 산간지역의 아이들을 위해 뛰어다니고 있었다. 그는 수소문 끝에 주수방을 만나 단 몇 분 만에 물었다. 희망수 학교 한 채를 짓는데 얼마나 듭니까? 50만 원입니다. 그러면 다섯 채를 짓겠습니다. 상대방은 그가 잘못 들은 줄 알았다.

0: 왕조문은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다. 다섯째 250만 원입니다. 거기에 프로젝터를 살 돈으로 15만 원을 더 얹었습니다. 학교가 완공된 후 그는 구경하러 가지 않았다. 여러 해 전 그가 명나 왕의 향태로 하수학교를 기부 건립했을 때 준공식 날 정문에는 왕초문 선생님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라고 씌워진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지만 가지 않았다. 무슨 용예, 표창 같은 데는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는 상쾌 웃으며 말했다. 시각장애인 자원봉사자 류안빈은 1952년 그 깊은 가을을 아직도 기억한다. 아버지가 나무하러 산에 갔다가 뜻밖의 사고로 중상을 입어 장자가 발열돼 위독한 상태로 병상에 누워있었다. 옆 병실의 한 이웃이 왕초문을 알아보고 한마디 전했다. 당일에 2천원이 병상 앞에 전달됐다. 그건 목숨을 구해준 돈이었습니다. 류안빈은 눈가를 붉히며 말을 전했다. 후에 그는 항조맹인 안마학교에 지원하려 했지만 3년 학비가 3만 원이었고 그의 가정에서는 아주 큰 부담이었다. 왕주문은 조용히 그의 모든 학비를 대신해 주었다. 그 후 그가 폐암으로 응급치료를 받고 어머니가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을 때도 가장 어려운 순간마다 왕주문의 돈은 항상 제때 전달되었다. 류안빈은 그분이 안 계셨다면 우리 같은 가정은 오늘날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현재 류안빈도 자조자선 활동의 현장에 나가 자신의 기술로 다른 사람들을 안마하고 봉사한다. 그는 이것이 왕초문에게서 배운 것이라고 말한다. 남들이 재산을 자녀들에게 남겨두지 않으면 자녀들이 불만이 없는가요? 라고 물으면 왕초문은 당당하게 불만이 있으면 사상 교육을 하면 됩니다 라며 답했다. 그의 딸은 조용히 말을 건넸다. 저희 아버지께 뭐라고 할 권리가 없습니다. 돈은 아버지가 직접 번 것이고 우리가 쓰는 것은 우리가 번 것이니까요. 그는 이미 98세의 고령이지만 매달 회사에 가서 장부를 확인하는 것을 견제했다.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돈이 제때 기부되었는지 보러 갑니다. 왕초문은 자식들은 스스로 살아가야 한다라며 담담한 어조로 말했다. 저는 살아서 기부하고 죽어서도 기부할 것입니다. 2001년부터 2026년 3월까지 왕초문이 명예현 자선총회에 기부한 금액이 무려 6천만 원에 달한다. 1956년에 입당하여 현재까지 70년 당력을 가진 이 로인은 자신이 설립한 자선기금회의 이름을 흥화, 즉 중화민족 부흥을 뜻하여 이름을 지었다. 이는 그에게서 구호가 아니라 무거운 사명이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선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종하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초요과시입니다. 불을 초에 흔들릴 요, 진할 과, 조자, 시, 로풀이 되는 초요과시는 남의 이목을 끌기 위해 요란하게 거들먹거리며 조잣거리를 지나간다라는 뜻으로 허풍을 떨며 요란하게 사람의 이목을 끄는 것을 비유한 말입니다. 그럼 그 유래에 대해 상세히 알아봅시다. 공자는 56세에 로나라의 대사구 교수를 지내면서 형옥과 교찰 등의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가 조정에 참여하여 국정을 맡은 지 3개월 만에 혼란에 빠졌던 로우나라가 점차 안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도적질과 사기로 어려웠던 나라는 질서가 잡혔고 사람들은 서로 신임하고 남녀가 서로 의리를 갖췄습니다. 사람들은 길에 떨어진 물건도 줍지 않았습니다. 이어 제 나라는 로우나라가 강대해지는 것을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점점 강성해지는 로우나라의 대응할 계략을 모색하던 중 한 대부가 말했습니다. 로우나라가 공자를 중용했으니 앞으로 반드시 패자국으로 군림할 것이오. 그렇게 되면 가장 가까이 있는 제 나라가 위태롭게 될 것인데 로우나라에 미리 땅을 바쳐 존중과 우호를 표하는 것이 좋을 듯 싶소. 그러자 대부 요약이 나서더니 로우나라가 강대해지는 것을 저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사료되고 불가능하면 그때 가서 땅을 바쳐도 늦지 않을 것이오 라고 제안했습니다. 제 나라는 요색을 탐하고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로우나라 종공을 유혹하여 공자를 공경에 빠뜨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 나라는 전국적으로 미모가 뛰어난 여인 80명을 선발하여 화려한 옷을 입히고 강락곡에 맞춘 춤을 가르친 후 명마 120필과 함께 로우나라로 보냈습니다. 로우나라 도성 밖에 명마들을 줄 세워놓고 미녀들을 춤추게 하자 로우나라의 대부 계환자는 지방을 유람한다는 핑계로 매일같이 골 밖에 나가 이를 구경했습니다. 계환자는 결국 참지 못하고 전공에게 이를 알렸습니다. 그리하여 전공은 제 나라의 묘사학단을 국난으로 드리고 명마도 접수했습니다. 그 후로 종공과 계환자는 함께 묘사학단의 공연을 감상하느라 사흘 동안 조회를 피했고 종공은 공자를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공자의 제자 사로가 매우 분개하면서 공자에게 말했습니다. 스승께서 이 나라를 떠나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종공이 묘색과 노래에 빠져 정사를 게을리하는 것에 불만을 품은 공자는 관직을 내려놓고 위나라로 떠났습니다. 공자가 위나라에 도착하자 위나라 군주 위령공의 부인인 남자가 사람을 보내 만나고 싶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남자는 위나라의 국정을 좌우지할 만큼 총명했지만 행실이 단정하지 못하기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 때문에 공자는 남자를 만나는 것을 꺼렸지만 기필코 공자를 봐야겠다는 남자의 청을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들어간 공자는 남자를 향해 조를 하고는 급히 그곳을 떠났습니다. 제자 자로가 이 사실을 알고 그런 자리에 가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생각하면서 스승을 원망했습니다. 예, 다급해진 공자가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그네와 무슨 일이라도 있었다면 하늘이 벌을 내릴 것이야. 한 달이 지나 미륵공과 남자가 수리를 타고 환관용도의 호위를 받으며 골 밖으로 요람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공자를 두 번째 수리에 억지로 타게 해 사람들의 이목을 끌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잔뜩 뽐내며 고리를 지나갔다 초요하시 공자는 이에 크게 반감을 가지어 결국 위나라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기 공자세가에 수록되었습니다. 초요과시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요래했으며 사람들 앞에서 고의로 호세를 부리며 자기를 나타내고 사람들의 주목을 이끄는 것을 비유한 말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이 세상이었습니다. 프로 진행과 편성의 강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감에서 인사드리는 리영실입니다. 2027년 고궁인력이 일전에 북경에서 발표됐습니다. 12지판, 서화판, 길상여의판, 한영대저판 등 총 4가지 버전을 선보인 가운데 12지판은 양과려행, 소녀 등 문물의 기원을 통해 길한 양의 뜻을 되새기며 역대 산하의 절경을 재현합니다. 서화판은 문인화와 궁정화를 비교하는 시각에서 출발해 고궁 박물관이 소장한 서화 300여 점을 엄선하고 이를 시의 산수, 문인화조, 궁정산수, 궁정인물 4장으로 나누어 회화사의 발전 흐름을 보여줍니다. 길상여의판은 도자기, 자수, 건축 채색화, 청동기 등 품목의 문물을 선정해 자금성에 600여 년 길상 문양을 일상 속에 녹여냅니다. 한영대조판은 12지판 내용과 일치하여 일상적인 영어 읽기 재료로도 활용할 수 있으며 대외적으로 중국 이야기를 잘 전하는 데도 일조할 전망입니다. 네, 오늘의 문화공감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4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막스주의는 반드시 중국의 구체적 실정과 결부시키고 우수한 중화 전통 문화와 결부시켜 견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 뉴스에 이어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소설 속의 동네 가가촌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고풍스러운 평려 고성의 현대미에 대해 전해드리고 라디오로 듣는 세상 순서에서는 문물보건사 임준봉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에서는 막스주의는 반드시 중국의 구체적 실정과 결부시키고 우수한 중화 전통문화와 결부시켜 견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홍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1: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막스주의는 반드시 중국의 구체적 실정과 연대시키고 우수한 중화 전통문화와 결부시켜 견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가지 결합에 대한 습근평 총서기의 이 중요한 논술은 막스주의가 중국에서 혁신 발전하는 현실적 경로와 내적 법칙을 깊이 있게 제시했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은 세 개 측면으로부터 더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두 가지 결합은 막스주의 중국화와 시대화 행정의 경험을 종합하고 법칙을 제시했습니다. 막스주의는 자연계, 인류사회, 인류사유 발전의 보편적인 법칙을 깊이 있게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막스주의 이론은 교조가 아니라 행동의 지침으로서 반드시 막스주의의 과학적 진리를 운용해서 각 나라의 실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막스주의 발전사는 시대의 발전, 실천의 발전, 인식의 발전에 따라 부단히 발전시켜온 역사이며 인류 역사상의 모든 우수한 사상과 문화 성과를 수용해서 풍부해온 역사입니다. 우리 당은 창건된 그날부터 막스주의를 명확하게 자기의 기치에 써놓으며 막스주의 기본 원리를 중국의 구체적인 실정과 결부시켜 민족화와 본토화를 탐구하고 추진함으로써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정확한 길을 성공적으로 개척하는 역사적인 행정을 시작했습니다. 장기적인 실천 과정에 우리 당은 막스주의는 반드시 중국의 독특한 역사 및 문화적 전통의 뿌리를 두고 견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을 깊이 있게 인식했습니다. 모태똥은 일지 우리는 공자로부터 선중산에 이르기까지를 총회해서 그 진귀한 유산들을 계승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소평은 고대 초요사유에 관한 레기, 레온의 소수를 창조해서 초요사유를 건설할 때 대한 발전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억만인민의 힘과 마음을 결합시키고 분투요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 당이 시종일관 중국의 구체적인 실정에 입각하고 우수한 종화 전통문화에서 자양분을 힘써 섭취하였기 때문에 막스주의가 중국 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부단히 풍부해지고 발전될 수 있었으며 막스주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중대한 성과들을 이룩해 당과 국가 사회 발전에 과학적 이론 지도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습공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두 가지 결합을 견제하는 최신 이론 성과입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총서기는 당과 인민을 용도해서 시종일관 막스주의 기본 논리를 중국의 구체적인 실정과 결부시켜 신시대 중국 독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성과를 창조하고 막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는 과정에 문화적 자신감을 확고히 다질 것을 명확히 강조하고 우수한 중화 전통 문화의 창조적 전환과 혁신적 발전을 추진할 때 대한 일련의 중대한 결책을 내렸습니다. 2021년 7월 습근평 총서기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 경축대회에서 막스주의 기본 원리를 중국의 구체적인 실정과 결부시키고 우수한 중화 전통 문화와 결부시켜야 한다고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전통문화의 전범을 창조적으로 운영하고 시대적 요구와 결부시켜 많은 중대한 혁신적 리듬과 사상들을 도출하고 개발했습니다. 이를테면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과 관련되면서는 초나 위공, 민위 방본, 위정 이덕 등 전통적인 지국 리듬을 수용하고 참조했으며 신시대 훌륭한 간부의 기준과 관련해서는 이민 유헌, 선현 연웅, 정기 수신, 이덕 위선 등 고대의 리치 사상을 수용하고 참조했으며 인류 운명 공동체와 관련해서는 효파 만방, 간신수모, 진인설린, 화이부동 등 전통적인 반교의 도를 수용하고 참조했습니다. 실천이 증명하다시피 습근평 신시대 중국 독색 사회주의 사상은 두 가지 결합을 견지하여 형성된 현시대 중국의 막스주의고 21세기 막스주의이며 중화문화와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수입니다. 셋째, 두 가지 결합을 견제하면서 막스주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새로운 경지를 부단히 개척해야 합니다.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전례 없는 대변환에 국민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 시기에 새 장정의 길이 오른 우리 당이 짊어진 사명과 임무는 막중하고 직면한 위험과 도전은 복잡하고 존엄한 바. 이는 우리 당의 국정 운영에 새로운 시련을 가져다 주고 리론 혁신에도 새롭고 더 높은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20차 당대회 정신을 참답게 관찰하고 두 가지 결합을 더 능동적으로 견제해 실천에 기초한 리론 혁신을 끊임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실천에 입각해 실천 과정에 부딪힌 새로운 문제, 개혁과 발전과 안정유지에 존재하는 심층적인 문제, 인민 대중이 걱정하고 애로를 느끼고 우려하는 희망하는 문제,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른 중대한 문제, 당 건설에서 직면한 두드러진 문제를 깊이 있게 연구하고 해답을 주어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이념, 새로운 구상, 새로운 방법을 끊임없이 제시해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화문화의 풍부한 보물을 깊이 발굴하고 활용해 옛것을 현실에 맞게 활용하고 낡은 것을 버리고 새것을 참조하면서 막스주의의 사상 정수를 우수한 중화 전통문화의 정수에 접목시키고 무의식 간에 일상생활에 녹아든 인민대중의 공통한 가치관념에 융합시켜야 합니다. 중국의 물음, 세계의 물음, 인민의 물음, 시대의 물음에 끊임없이 해답하면서 중화문화의 내적 생명력을 남김없이 보여주고 당의 혁신이론이 시대와 더불어 발전하고 더 강단 진리의 힘과 실천의 위력을 과시하도록 힘써 추진해야 합니다.
0: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지금까지 막스주의는 반드시 중국의 구체적 실정과 결부시키고 우수한 중화 전통문화와 결부시켜 견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뉴스 간추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북경에서 다채롭고 볼거리 풍성한 연극, 공연이 이어져 짙은 예술 분위기를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국가대극원에서 경전 연극이 잇따라 상연되면서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북경의 곳곳을 거닐며 사하번 안에 소극장에 들어가 몰입형 공연을 관람하며 여가를 즐기고 또는 전통 찻집에 앉아 옛 북경의 정겨운 일상 정취를 차분히 음미하기도 합니다. 북경의 다채로운 문화 분위기가 가을 정취와 함께 더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공연을 보기 위해 그 도시를 찾는 것이 새로운 여행 방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극장과 소극장, 실경 공연, 몰입형 공연이 다채롭게 펼쳐지고 과학기술과 문화가 깊이 융합되면서 공연 시장은 공연 관람에서 문화 체험으로 이어지는 깊이 있는 상호작용을 실현했습니다. 2025년 상해에서는 상업 공연이 6만 1,400회 열렸고 관객 수만 해도 2,684만, 박스오피스는 58억 5,2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문화 소비의 새로운 현장에서 경제 성장 동력도 방출되고 있습니다. 서호기술계 기억 속의 항주로부터 송성천고정에 이르기까지 항주의 공연시장 역시 다양하고 생동감 넘치며 역사적 문맥이 현대예술표현과 융합돼 그 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항주시의 문화관광은 지속적으로 승격되어 규모 확대와 품질 최적화의 발전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간 공연 횟수는 30% 증가해 관광객들의 항주 방문을 이끌었습니다. 요즘 서안을 여행하는 관광객들의 방식도 바뀌고 있습니다. 종로에서 인증샷을 남기고 현지 별식인 양고기 요리를 맛보는 것은 더 이상 유일한 선택이 아닙니다. 서안에서는 역사 문화를 주제로 한 공연이 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문화 향연이 뜨겁게 펼쳐지면서 공연마다 만석으로 표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도 벌어집니다. 공연 경제가 계속 뜨거워지면서 서안 문화관광 시장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에게 있어 남경은 더 이상 유명 관광지만 둘러보고 떠나는 도시가 아닙니다. 골목길의 작은 매장부터 대형 플래그십 매장까지 곳곳에서 남경만의 맛과 문화 그리고 젊은 감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차 한 잔에 도시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새로운 소비 방식이 남경 관광에 새로운 매력을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증샷을 남기는 것이 여행의 시작이라면 그 다음은 그 도시를 얼마나 깊이 경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남경의 신차 음료 매장들이 보여주는 변화는 관광과 일상 그리고 문화가 서로 연결되면서 도시를 경험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남경의 새로운 관광 매력은 유명 관광지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일상에서 즐기는 한 잔의 차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상해 관광축제가 한창인 가운데 홍구에서 청포까지 운행하는 2층 버스 테마 관광이 처음 선보였습니다. 홍구의 상해식 현대적 감각과 청포의 한적한 강남 수향 풍경을 하나의 로선으로 연결하며 상해 지역 간 문화관광 융합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문화관광 상품은 2층 관광버스 테마 관광과 자유여행 혜택 상품, 대민 체험 행사, 관광버스 전용 로선, 여유를 즐기는 체험형 상품 등 총 10가지 여행 상품으로 구성됐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관광 로선이 정해진 방식에 따라 여행하는 것과는 달리 이 관광 상품의 자유도는 훨씬 높습니다. 홍구와 청포는 이 브랜드를 출발점으로 삼아 량방향 관광객 유입과 요트 자원 연계 그리고 고품질 문화 창작 상품 개발 등 분야에서 문화 관광 협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도시 플러스 수향이라는 차별화된 결합의 강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시원한 가을철을 맞아 귀조 팔주강의 목조다리 하나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90여 년 전 마을 주민들은 홍군과 어깨를 나란히 일하며 이 다리를 세웠습니다. 이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현지 주민들은 이 다리를 친근하게 소체 홍군교라고 부르며 힘을 합쳐 홍군교를 잘 보호하자는 내용을 마을 교약에 새겨놓고 대대로

이 소중한 혁명 유적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현재 홍군교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는 시멘트 다리도 건설돼 신홍군교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신구 홍군교가 물을 사이에 두고 마주 바라보며 혁명 정신을 대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길림성 연변 가무단에서 심혈을 기울여 장작한 홍색 소재 민족 무용극 오설 장백이 길림성 대표 극 종목으로 북경에서 진행된 제7회 전국 소수민족 문예 합동 공연에서 첫 공연을 마쳤습니다. 이로써 길림성 연변 가무단은 1980년 제1회부터 제7회까지 매회 참가한 문예단위 중 하나로 됐습니다. 이 극 종목은 2026년 문화관광부 중점 창작 주제에 입선됐습니다. 오설장백은 동북항일연군 14년의 간고하고 비장한 투쟁을 배경으로 항일연군 재봉대의 진실한 이야기를 창작 원형으로 삼았습니다. 항일연군 재봉대 뇌전사를 혁명무용극의 주인공으로 창작하고 서사 초점을 항일전쟁 시기에 평범한 뇌전사들에게 맞췄습니다. 그들은 포화 속에서 항일연군을 위해 후근 보장선을 구축했습니다. 작품은 동북지역의 평범한 여성들이 삶의 터전을 지키면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기까지의 성장을 진실하게 보여주며 국내 항일연군 후근 여전사 소재 무용극의 빈자리를 메웠습니다. 극 종목은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이라는 주선을 틀어지고 혁명 소재에 민족 요소를 융합시켜 효륙의 정, 사랑, 군민의 정, 민족의 정, 애국심 등 여러 가지 무게 있는 감정을 입체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작품은 길림성의 홍색 자원에 입각해 연변의 홍색 문화 자원을 깊이 있게 발굴했으며 길림성의 혁명 이야기를 생동하게 전했습니다. 예술적 표현에서 이 극은 민간 양글 손수건 춤과 물동이 춤을 로동 장면과 교묘하게 융합시키고 물동이 춤, 지게춤, 장고춤, 부채춤 등 조선족 민족 무용을 혁신해 문화 상호 참조와 민족 융합의 아름다운 화폭을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이상 문화뉴스였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네, 문화중국행 오늘 이 시간에는 현실의 소설 속 동네 가가촌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촌 시리즈 중 61번째는 현실의 소설 속 동네 가가촌입니다. 문화적 분위기가 짙은 가가촌에는 원초적인 시골 경관과 물맑은 호수, 아늑한 온천 산장 등이 있습니다. 중국의 4대 고전 명작 홍로몽은 가씨 가문의 번창과 멸망의 과정을 보여주고 가보옥이라는 가씨 후손의 곡절 많은 사랑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홍로몽은 또한 가씨 가문의 방대한 저택과 호화로운 생활을 상세히 묘사했고 그로부터 가씨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홍로몽을 떠올리고 홍로몽의 주인공과 그 주인공의 무대인 가씨 저택을 연상합니다. 천여 년 전에 송나라 때 조성돼 명청 시기에 번성기를 누린 가가촌에는 원나라와 명청 시기 강남의 대표적인 고건물들이 완整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청석을 깐 골목의 양쪽에는 사당 건물과 정자, 관저, 민가, 서원, 암자, 절 등 다양한 건물 양식으로 된 고건물 300여 채가 줄지어 서 있으며 동네 남쪽에는 가씨네 가문 문화의 번창을 의미하는 7층 옥탑이 솟아 있습니다. 건물은 또 조각과 그림, 서예 작품으로 화려하게 단장되어 있으며 동구 밖으로는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로금이 짙은 산과 벌은 고풍스러운 건물과 함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립니다. 가가촌은 관문을 경계선으로 관내와 관외로 분류됩니다. 과거의 아홉 관문 중 오늘까지 남아있는 관문은 세 개밖에 안 됩니다. 아홉 관문에 안겨있는 가가촌에 들어서면 청석을 깔아 만든 골목이 거미줄처럼 얼기설기 뻗어 미궁을 방불케 합니다. 그렇다고 전혀 무질서하지 않고 리듬처럼 변화를 보여주는 가가촌은 강남 민가의 무궁한 매력을 보여줍니다. 가가촌에는 서당과 서점을 겸한 서원이 아주 많았습니다. 오늘날도 명월헌 서원과 환을헌 서원, 항록서원, 문창 서원 건물이 남아있습니다. 단 어젯날의 서원의 모양은 벌써 사라지고 건물 구도에서만 서원의 분위기를 어렴풋이 느낄 수 있을 뿐입니다. 가가촌 가씨 가문의 제2대 손인 가계량이 높은 관직에 이르면서 그로부터 수백 년 동안 이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이 출세를 했고 따라서 관저 형식의 건물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고대의 관청은 관료들이 묵어가는 료관이며 행정기관이기도 했습니다. 청나라 초반에 지은 사복당은 가가촌에서 가장 대표적인 관청 건물입니다.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을 더욱 중요시한 이 건물은 유교 사상을 잘 보여줍니다. 건물 사이에 전정에 구멍을 내고 청색의 벽돌로 복자와 록자, 목숨 숫자, 기쁠 희자를 새겼으며 키 높은 외벽에는 목각과 석각, 벽돌 조각이 화려합니다. 외지에 나가서 관직에 머물다가 사업을 하는 가가촌 사람들이 청명이나 명절 때 집에 돌아오면 이 사당에 모여 동네 사람들과 환담하면서 바깥 세상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사당 건물의 정교한 조각은 장인들의 높은 기법을 보여주는 동시에 가씨 가문의 자손들이 외지에서 어떻게 출세의 길을 걸었으며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가가촌 동구 밖에는 천년 수령을 가진 측백나무와 록나무가 무성하며 그 사이로는 맑은 시냇물이 졸졸 흐릅니다. 넓은 과수원에는 감귤과 대추, 밤이 주렁주렁 달리고 아담한 돌다리로 연결된 두 호수는 그 곁에 넓은 습지와 비경을 이룹니다.
맑은 호수와 그 호수에서 자라는 무공해 수초를 먹으며 자란 오리 또한 가가촌의 좋은 먹거리입니다. 그 밖에 볏짚과 산나물, 고구마 줄기를 먹으며 자란 가가촌의 황소는 고기 맛이 좋고 영양분이 많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화 중국행이었습니다.

0: 서에서는 고풍과 현대적 감각으로 어우러진 평려 고성의 최근 모습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룡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평려 고성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된 지 어느덧 30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청벽돌로 둘러싸인 천년 고성인 평려 고성은 세계유산 등재라는 역사적인 도약을 이룬 뒤에도 유산의 장기적인 보존과 문화유산의 현대적 활용에 꾸준히 힘을 쏟으며 문화유산 보호의 후반부 이야기를 정성껏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평려는 유산 보호와 현대적 활용을 접목하는 새로운 길을 꾸준히 모색하고 있습니다. 젊고 생동감 넘치는 문화 실천을 통해 유서 깊은 고성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문화의 맥을 이어가는 동시에 사람 냄새 나는 일상의 활기도 더하고 있습니다. 청벽돌로 이어진 옛 골목에는 불빛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연꽃 향기와 함께 펼쳐진 대형 스크린에는 화려한 빛이 일렁입니다. 골목에서도 볼 수 있는 전통 희곡과 서양 음악이 아름답게 어우러집니다. 올여름 평려 고성에서는 활기찬 고성 문화관광축제가 뜨겁게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젊은 관광객들의 여행 수요에 맞춰 산서성 전역에 문화관광 자원을 한데 모았습니다. 새로운 체험과 먹거리 그리고 특색 있는 음료 등 3대 분야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몰입형 공간과 재미있는 인증샷 명소를 조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천년 동안 축적된 삼진 문화를 직접 만지고 느끼고 즐기며 공유할 수 있는 문화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행사 현장에서는 영락궁의 서왕모와 진사의 송나라 시녀 그리고 북제시대 벽화속 준마로 구성된 산서국보 대표단이 고성의 옛 골목을 거니며 관광객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천년 고성을 몰입형 중국 전통문화 테마 놀이공원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얼마 전 틱톡의 일몰 합창 파티가 평야에서 열렸습니다. 중앙가극원 합창단과 평려 현지 민속예술단체가 한 무대에 올라 공연을 펼쳤고 오래된 고성벽은 거대한 빛과 영상의 스크린으로 변했습니다. 움직이는 애니메이션과 가사가 성벽에 투사되자 현장 관객들은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온라인 생중계는 지역과 바다를 넘어 전 세계에 고성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문화관광 홍보자들은 골목 곳곳에서 진상의 옛 이야기를 들려주고 관광객들을 이끌어 추광칠기 등 무형문화유산 기술을 직접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한 문화관광 홍보자의 말처럼 산서는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5천년 중국 문명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가까이 평려는 줄곧 보호를 우선한다는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지하 도관망 정비와 전통 민가 보수, 그리고 문물 디지털 관측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해 세계문화유산 보호의 기반을 탄탄히 다졌습니다. 고성 본연의 모습을 보존하는 동시에 전통 문화를 젊은 세대에게 전달하기 위한 새로운 표현 방식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만나는 평려는 이미 고성을 대표하는 문화 IP로 자리 잡았습니다. 몰입형 극장을 통해 관객들은 진상의 충성과 이리 정신을 다시 되새기며 시공간을 뛰어넘는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평려국제사진전과 평려국제영화제도 매년 이곳에서 열리며 세계 각지의 창작자들이 고성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오래된 고성은 개방적인 예술문화 교류의 장으로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발전의 출발점에 선 평려는 앞으로도 젊은 감각으로 천년 문화유산의 활력을 불어넣으며 보호와 혁신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 고성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유서 깊은 평려의 문화적 맥락과 진상의 신뢰, 성실정신, 그리고 무형문화유산 장인들의 정교한 기술이 다양한 젊은 문화

네, 이어지는 라디오로 듣는 세상 순서에서는 대국장인 임준봉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성태가 전 세계에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대국장인 임준봉은 금속 문물 복원 기술에 16년간 종사하며 전통 복원 방법의 탐구와 혁신에 매진해 하나하나의 국보가 다시 빛을 되찾도록 했습니다. 관객들의 감탄을 받고 있는 청동 대가면이 처음 출토되었을 때 이를 가장 먼저 접한 사람이 임준봉이었습니다. 대량으로 출토된 고척 유물은 한때 심한 침식과 파손, 변형을 겪었습니다. 2021년 삼성퇴 제사갱 발굴 현장에서 토층을 조심스럽게 벗겨내자 거대한 청동 가면의 양쪽 귀가 가장 먼저 드러났습니다. 청동 대가면 주위에는 삭은 상아와 잘게 부서진 청동기들이 많이 쌓여 하나로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이 귀중한 문물은 갓 출토되었을 때는 취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든 고척 유물은 복제할 수 없는 문명의 조각으로 조금의 실수도 크나큰 유감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당시 10여 년의 문물보호 복원 경험이 있던 임준봉은 전통적인 추출 방식을 뒤집었고 실무팀과 거듭 토론하고 판단한 끝에 정형외과 의사의 석고 고정 기법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는 고분자 붕대로 상아를 한 겹씩 감쌌고 재료가 응고되어 견고한 보호 외피를 형성한 뒤에 완전하게 추출했습니다. 전체 과정은 번거롭고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었지만 문물의 완전성을 최대한 지켜냈습니다. 주위의 상아와 청동기를 치워내자 청동 대가면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가면은 청동 재질이지만 3000년의 세월의 침식과 토층의 풍사를 겪어 전체 안정성이 떨어졌습니다. 임준봉은 추출 과정에 아주 작은 2차 손상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팀과 거듭 고민하고 시연해보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놨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대나무 광주리를 보고 대나무가 탄성과 견인성을 함께 지녀 힘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준봉과 실무팀은 대나무로 골조를 만들고 의료용 붕대를 감아 대가면의 형체에 맞춰 주문 제작한 다차원 응력 완충 지지대를 만들었습니다. 수천 년간 매장되었던 탓에 청동 대가면은 부식과 광물화가 심각했고 왼쪽 부분이 심하게 변형되어 있었습니다. 임준봉은 팀을 이끌고 초심도 현미경, 엑스선 탐상, 이온 사진 등의 장비로 대가면에 대한 종합 검진을 진행하고 치밀한 교정 복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압착 변형 부위에는 수작업 플러스 디지털 수단을 동원해 밀리미터급 정밀 교정을 진행했습니다. 결실된 부분은 3D 프린팅 기술로 연결 보완하고 문물의 원형을 최대한 유지하는 한편 미래 기술 발전 후에 완벽한 복원을 위한 여지도 남겼습니다. 7개월에 걸쳐 청동 대가면은 마침내 다시 빛을 되찾았습니다. 16년 동안 임준봉은 천여 점의 국보급 문물을 복원했고 방대한 문물의 기형륜과 문양세부, 손상 상태를 모두 마음에 새겼으며 문물 활성화 복원의 전형적인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문물 복원사인 임준봉은 재간둥이 손으로 세월의 상처를 보수해 천여 점의 국보급 고척 문물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지금까지 문물 복원사 임준봉의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문화 공간 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영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신 아구이네 얼마나 굴기네 재벌이슈 아득은 집득이 구딩 더우기 차자는 허게 뿌자 아따 홀릭 보기기 멀 조잔 만둘 위탱제 아구이기에 노아 우댕가든 후레두이 맘만 외윤

말로다 안나샤 친구인 집에만 해운관 박사 우리인 배가랑 자랑도 소발로스 협 냄비 우리인 배들 어디든 어디나 우거들 대월 우리인 배야 당원들 이홍말다다 우스네발라 터스 이건 아미야 산함 에구리 삼삿 호랜신무 무시야갓 우글마이 미노샵 멍유에인 진입의 그집은 단다로가 을음벌 이흩듬신 오난 터스 우치는 언 본슨 벌로차 박진대 제가 짠 돌아가야 부여한 아로트가가 지니고 보이 외린 아구이단 소갓 남원 비실갓 해불고 내물을 야불 부여 제맥돈 비 제맥이 우측이 둘 저불릉인 아구를 벌 지니 부인의 갸들을 벌 어려열디 조회 을뜨네 무릎띠로군 배에다가 등을 사람들 의두어서 만다 등물인 터울레를리 으스리고 좋아서 먹먹 탄 원은 무흡 작은 토로대 누연 해골관에 달아서 탄마기 등지적 어느 면 디비 원들과 리룽 다이에서 하간 서간 탄원 대신 뒤지 그거를 털단 여우구이 뉴허궁 무딘 허무스 그린 우석이 버드먼 가릇들 히트과 역보치르기 유일디 토르꾸르니 사물라 쩌나옥든 저물릉이 되리지 오란토스 입등 비웃은 디메오들과 테르네발 작은 돌 장렉장을제 성수치 이보사나 박신비 집안누가 단열 텔레비야 지 월이나 보다 하라 배실가리 이것 넘어놓지

0: 레미 발라치르 발란 우리인 비올보인데 우리들 다 해볼만해 제레미 알리다다 불렀네 바리마 문은 이가 딜레 해보이 고야디 해볼만 바사 고레이션 모 아무르게다리
1: 아무누기시 바가해라 박진 유혹을 질문지 유언 약불로 말해 미국의 선수과 잡은 주름 듯이 대왕 신이 우리 금시화소에는 집착해라 으따라고 이따는 너만 미실가라 비발 버섯 얼음 너미를 으키스도 나들어가
0: 박초 니들 오다네
1: 최홀아 Ябдыл олым беху тольдан. Би бостыд гажир, ябуг беле хмагад, лянг хайын тавчыңдыр сож, терн омшад, гүрін сачырын махча бахши, жалырын ябба.